0: 진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 작 소설 귀신 로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 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로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닭상등을 켜고 원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 베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히야 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퉁이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2: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1: 탁상등 아래 추로괴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이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3: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이 보고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구분기를 적게 걷게 된단 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냐?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 기어코 남들이 요구해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무슨 태도란 말이야? 응?
1: 주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는 척 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를 향해 한바탕 화를 낼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꼬물 만큼도 아버지의 화를 돋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리었다.
2: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이 리포트를 다 작성하면은 제가 연구생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기계 가동의식은 성대하고도 열렬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또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구팀까지 불러 작업장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늘어세워 북을 치고 춤을 추도록 하여야 한다. 의식이 끝난 후 왕덕혜는 추로계를 자신의 사무실로 정해 공손히 차를 건네주었다. 감사의 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로괴는 어물거리며 대꾸를 못했다. 로괴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껏해야 식당에서 삼겹살찜을 대접하면 그만이었다. 왕덕혜는 로괴를 기술 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로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왕덕혜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성근하게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현열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로괴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왕덕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직 탑복하지 않았는데 왕덕혜가 어느새 붉은색 초빙장을 꺼내 진지하게 로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지금부터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로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었다. 그 시각 그는 갑자기 스승 왕도령을 떠올렸고 그 시절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생각했다. 또 대룰이 장이구도 돌이켜보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영예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 부끄러워지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호를 연발했다. 활짝 웃었다. 아버지, 이건 사리금이에요. 뭘 그리 놀라요? 로괴가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보, 미안하지만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장님을 만나봐야겠어.

두로 개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다케는 다소 놀랐다. 로게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을 때는 순간 속이 덜컹거리기도 하였다. 적단 말인가? 로게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며칠 동안 고급 호텔에 주숙을 시키고 매일 맛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차를 태워주어 영감탱이가 호강을 할 대로 했소이다. 송풍기 소리는 나의 본업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오? 어? 왕덕혜는 몸을 일으켜 로우게를 보다가 다시 눈길을 그의 뒤에는 아들한테로 돌리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강도 문어구에 서서 회장님과 눈빛을 맞추었다. 왕덕혜가 말했다. 주로사부님,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기한 액수입니다. 주로개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걸차나도 네 놈이 꾸민 일일 거라 짐작을 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야 참. 그는 급히 하던 말을 삼키고 냉큼 아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왕덕혜가 인차 뒤따라 나와 그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적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제기한 이 액수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시작해서 했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소. 나한테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 로게가 등을 돌리며 대꾸를 하였다. 그래도 왕덕혜는 그 수표를 억지로 로게 손에 쥐어주었다. 주로사부님, 어르신이님이 우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이후 매년의 고문비도 이 액수로 지불할 겁니다. 10만, 이것을 고문비라고 합시다. 로게의 그 길쭉한 얼굴이 거무락 푸르락 하더니 나중에는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쳐들고 아들의 그 푹 숙인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너희놈이 애배의 낯장을 다 깎는구나. 그가 욕설을 퍼부었다. 왕덕혜가 얼른 노개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드님이 경제 타산이 밝은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 바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로게의 눈이 금세 반짝 빛났다. 그는 돌연 두 손으로 왕덕의 두툼한 오른손을 쥐어잡았다. 회장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마는 회장님,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네, 저 어리석은 아들 놈을 회사에 받아주어 송풍기 수리를 하게 하면 어떠소? 내가 저놈이 스승이 되겠어. 왕덕혜는 뜻밖인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엄숙한 표정을 보이었다. 주로사부님, 그 말씀이 정말이시죠? 주로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요? 왕덕혜는 당장에서 시원스레 대답을 내놓았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송풍기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주수는 일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는 듯한 눈길이 닿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덕혜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은강에게 분부하였다. 원주임, 주로사부님께서 안심하게끔 지금 곧바로 소초를 데리고 가서 입사수석을 밟도록 하오. 그가 송풍기 정비를 하겠다면 그대로 시키고 싫다면 다른 일을 고르게 해줘. 우리 회사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요. 아무튼 주로사부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무조건 받겠어.

0: 그 말에 로겐은 멍하니 선 채로 굳어지었다. 손에 쥔 수표가 바닥에 흘러떨어지었다. 로겐은 한다름의 신체가 웅장한 왕덕회를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괴이었다.
1: 회장님, 이번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어. 내가 수리한 송풍기에 10배가 넘는 신세를 말이오.
0: 사실 그 시각 추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는 이 회사에 와서 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더욱이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회장님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청을 수용하고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신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를 감동과 더불어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그도 이렇게 주목받고 중용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들을 거절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새벽까지 잔업을 하면서 삼겹살찜과 군침 도는 만두 두 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지는 가늠이 안 갔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은강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사수속을 밟으러 이끌었다. 주로교는 홀로 회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도 기뻤다. 그는 고희에 가까운 나이에도 운명의 신이 그에게 영광의 시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년에 흘린 땀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년에 한 노력은 모두 보람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일자리까지 해결한 것이었다. 여지껏 이 예비를 시답잖게 보았지만은 이번 걸음에 그가 하찮아하던 증서와 상장들이 결코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마누라 양춘에게 알려야 하였다.

소설 귀신 로괴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교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

0: 네, 레이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더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등 8가지 팔미환이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치는 그러면 초온 청심환은 뭘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가? 바로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단순 심장에서 심장 치료를 해서 심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꼭 떨어질 수 없는 경락 가운데서 폐경락은 아주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폐를 유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리치합니다. 그리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그 공능조치에서 나왔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혈이 심한 그 증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림상 표현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사의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속합니다. 림상 표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혈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가래가 생납니다.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하고는 늘 가래를 종이에 한 무지씩 뱉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까지 나는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내가 만약 심장병이 있어서 지자까지 하셨거나 혹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미 뭐 신덴트에도 나오게 되었거나 그리고 그 꽃말 조잉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나왔고 이렇다 하게 되면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증상이 있는가? 이래서 단순하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입이 마르면 내가 당뇨가 아닌가? 혹은 입이 쓰게 되면 단순 내 뭐 담낭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만 인정하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칫솔질하거나 별난 방법을 다 해도 위에 문제 있나 혹은 내 그 구강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 폐단도 많이 있지만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심폐리 심한 증상을 이렇게 모두어서 수술하는 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 이런 증상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지금은 기본으로 이런 상술한 증상이 입이 마르거나 쓰거나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그런 증상에 완전 개선을 가져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처음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고 답답하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예,
1: 그렇죠.
2: 그것도 막 구조에 내가 필요한다. 지나에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하면 땀도 막 아요. 예. 기승기 증상이 이러볼까. 땀도 용서할지 안다.
1: 예.
2: 그리고 예, 숨이 차서, 이 앞에서 예, 이 어디를 갈 때 뭐, 겨우 걸어나갔다. 예, 버스 땀이 우린데 숨을지 않습니다. 근데 겨우 걸어갔다. 앞에 버스 오는 것도 예, 달아야 되는데 닳지 못한다. 숨이 차서.
1: 그것도
2: 예. 놓친다.
1: 예.
2: 기승기술은 예, 버스 와도 막 따라가서 자리 앉아도 이렇습니다.
1: 심장병의 전액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게 아니겠습니까?

0: 예.
1: 예, 이게 승계를 할 때마다 단나마다 앉아 세우고 예, 이래 올라가는데 좀 단숨에 올라옵니다.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그래서 이용 그래서 입안에서 예, 그래서 이용 그래서 예, 죽어보면 이래서 당뇨병인가 했습니다.
0: 아, 예.
1: 이해 한다 검사도. 근데 이 약 먹은 게 이렇습니다.
0: 아,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1: 예, 그래서 예, 막 그래서 배부터 가슴이 막 열이 나는 것처럼 막 목까지 막 타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래 몰라 이전에 땡기 자꾸 맞았는데 선생님 강의 들어볼까 심달라 그랬어요. 예. 내가 지금 적성 그 정상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1: 거기까지 병원에 갔냐 말까 심장열이 쇠답니다.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입이 싹 갈라지고 막 빨갛게 되고 그래서 이랬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간세도 못 먹는데 입안에서 이성과 똑같게 됐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1: 선생님 이야기 심장병에는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아, 예.
1: 예, 그 배달받아 난 장기적으로 더 쓰자 그랬다.
0: 아, 그렇게 해서 배달 전화번호 335-5번입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심장이 전화가 하면 자꾸 두근거리고, 예. 이 올리순, 올리시기 바쁩니다.
0: 예.
3: 그래서 병원에서도 중단하면서 그랬지다. 그니까,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도 이거 총 소신만 하여 먹어보자 하고서, 처감에, 주문감 붙어 싸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저리 한계로동 치를 쌌습니다.
0: 예.
3: 그래, 의전은 거의 먹습니다. 그래, 예. 굉장히 의전은 이 심장이가 가슴 침침하던 것도 이렇고, 그 가슴이 심장이 답답하고 예 그 올리순 시기 바쁜 것도 이롭습니다.
0: 아, 기발일 겁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특히 좋아진 거는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됩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 전조심한 정화 이미 가격도 저렴하고 어, 고요 전주호흡기다에.
0: 예, OTC 공약입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놓고 먹을 수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3: 그래서, 예. 네, 선생님 오늘도 좀 충분히 해서 먹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계료정이 넉 달이니까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겠다면 차수는 가히 복용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서 약을 여기저기 떼기는 많이 썼습니다. 종일 배우고서리 저 첨약도 많이 써보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4: 심장에 숨이 찬 것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심혈이 빠르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0: 아,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층계를 오르내릴 적에 예.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기 오르내릴 적에 쇠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숨 찬 증상이 예.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예.
4: 예. 그 다음에 뭐, 소리도 놀라고 그러던 것도 낫고, 예. 내가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직접 신약대학방 예. 혹은 여기 배달 전화번호를 이용하셔도 다 됩니다.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세계료청 반달 먹었습니다.
0: 아, 세계료청 반달을 떠주셨다.
5: 예, 예, 예. 예. 많이 쓰고 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예.
5: 숨을 헐떡거리고 그저 올리숨 내리숨 쉬지 못하고 뭐 곁에서 열쇠료로도 놀라고 전화 소리도 놀라고 예, 어디를 나 못 갔습니다. 지내 숨이 헐떡거리고 입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입안에서 지내 냄새 모든 데를 가야 어찌나 하지. 저도 냄새 나는 게 남자 더 말이 있습니다.

0: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빨이 아프고 해놓거나, 그래, 꼼짝 못했던 게, 이거, 아이, 처음에 세터 먹고, 예, 한 터 더 줄게다. 그래, 먹고 살 거란 게, 하나하나 소실되니까,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밤잠 잘 자고, 그래, 소화가 잘 되놓거나, 밥을 잘 먹고,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천근만 그이던 게.
1: 그렇죠.
0: 그래, 정신하고, 예.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못 하던 게, 어제 모든 데를 다 된 김에, 활동도 참고하거나, 어제 제 생명 찾았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이제 본가처럼
0: 그래, 좋아질 예. 때.
1: 효과성에 예. 대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 아까 또 배달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런데.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좋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가슴 위에다 돌 올려놓은 것처럼 명 답답하고 그래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딱 두 개를 키우고 있어. 겨울 때는 완전 속이 막 차고, 예. 그리고 또 밖에 나가 조금 그래도, 예. 매일 그래도 반바닥 연기 바빴습니다. 병원에 가서, 예. 검사하니까 심장에 뭐, 대풍제분서 한 70이 몇 개 됐는데, 그래서.
1: 예, 예.
3: 예. 그래서 19년도에 가서 두 자를 넣었습니다.
1: 70. 92%는 주자를 할 겁니다. 예, 예.
3: 네, 예. 그걸 넣은 지, 오늘 오라니까, 예. 지금 또, 넣은 다음에 한 몇 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죠.
3: 시간 좀 한, 오라니까, 예. 또, 그 순서에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선생님을 쓰고 있는데, 예. 그러던 순서에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끝에 없이 주자를 넣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협법을 꼭 많이, 견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이거 쓰니까 다른 약도 썼습니다. 근데 이 효과들이 전천 시간에서 이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그래, 밖에 나가 차가에 지나가다 오랫동안 놀라고, 오랫동안 놀라고, 예.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도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심장병이나 쉽게 놀라던 증상에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3: 네, 예. 뭐 여러가지 타지나 그때도나 그런 경우는 없어지고
1: 예.
3: 예. 이렇게 약이 효과는 없습니다.
1: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예.
3: 예예예. 예, 예. 다른 약을 많이 써졌습니다.
1: 아, 예.
3: 현재 효과, 산이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이 차원 선생님에서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얼마에 더 싸서 쓰다 그랬나.
1: 예, 본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에서는 본 제품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저는 좋은 통신만을 쓰고 살았었구나.
1: 예.
4: 저는 좋은 통신만을 쓰기 전에 숨을 잘 걸지도 못하고.
1: 예.
4: 그 다음에는 예, 그따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어서.
1: 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4: 예. 그 다음에는 예, 숨이 아예 올라올 때는 예, 그냥 그 군침하는 그 그냥 욕구 댕겨.
1: 아, 모두 예, 그럽니다.
4: 그거 했더니 밑에가 여야 숨이 올라왔어.
1: 그렇죠.
4: 그거만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나는 좋은 정신만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어서는 행복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아, 걸지 못해놓까 예, 숨이 차놓까 태서 그 옆에서 싸가지고 이래던 게 어서는 내 두 개 려서 먹었습니다. 그랬다, 예?
1: 두 개 려서 복용했으면 아주 잘 복용하셨습니다.
4: 예. 예.
1: 지금부터 그래. 절대 알 수는 내려오지 마세요. 예. 예.
4: 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실을 놓고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예, 그래, 나는 예.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우선 이거 먹고서 채소도 쌌기 때문에.
1: 예, 아, 채소 싸기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4: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1: 예, 예.
4: 나는 혈압이 높은데 맥박은 또 지내, 맥이

0: 없어서 이사들이 그랍니다.
1: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은 높고 바로 예. 그게 심장과 뇌혈관에서 전형적인 문제점입니다. 예.
0: 그래던 게 우선은 맥박이 올라갔습니다.
1: 아, 예. 혈압은 어떠세요?
0: 혈압은 약에 두 가지를 세 번 먹던 게 우선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만 먹습니다.
1: 아, 이제 점차적으로서 더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예.
0: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 나는 이 좋은 정신만을 또 싸다구서 335에다 옷대를 넣어 눌러서 싸겠습니다.
1: 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1: 예, 늘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만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실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혈압약을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차수를 드신다거나 완전히 혈압약을 끊으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게 되면 혈압이 높은 혈압에 속하게 되어있고 원자가 원자리로 돌아갈 때 확장할 때게 되면 낮은 혈압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래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좋은 청심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선은 연소 고찰해봤는데 넉 달 동안 연소 고찰해보니까 혈압이 계속 정상범위에 있어서 혈압약을 끊어도 혈압은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만은 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심장이 관리합니다. 간에서는 피를 전달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간주 장열로 되어 있으면서 간의 피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직접 심방에 들어옵니다. 심방에 들어와서 다시 심실로 나가서 심실에서 각 기관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20개 하는 사이에 되면 완전히 1차적으로 순환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하면 우리가 심장 功能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혈관이 좋아야 하는 건데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서 뇌 혈전으로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거나 심장에서 죽상경화를 가져온 이런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뇌에 올라가는 사이에 혈관을 굳게 하는 혈관의 유효 직경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굳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동맥경화를 해서 마지막에는 뇌에 올라가서 뇌출혈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뇌혈전은 모두 심장 혈액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심장 근육이 충분하게 관상 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야 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다시 어느 순간에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1: 때문에 지금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하품을 대고 합니다. 그리고 쭉 하면 그 숨이 차서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이 바로 심장병을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건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 구조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피가 들어오는 칸하고 피가 나가는 칸이 있는데 들어오는 칸은 또 어간에 판막이 있어서 좌심 심방이라 하고 나가는 칸은 심실이라 한데 그 심방 자체가 좌심방, 우심방,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역시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데 거기에 또 판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두 심장이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판막은 4개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은 하루에 10만 차 사오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갱년기 좌우로 인해서 여성들이 77, 49세, 남성들이 78, 56세 좌우로 인해서 갱년기 좌우로 인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왕왕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오해해서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질병인가 국부적인 치료를 했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늘 여러 가지 증상이 반복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특히 황산이 생긴 병원에 입원할 때 나올 때게 되면 황찬이다 심방세동이란 이런 진단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절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이게 꼭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또 열려 있거나 비스듬히 닫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동공이 딱 고정되면서 소변이 막 새는 것도 모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적인 아주 치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일단 혈액이 뇌 5초 내지 10초 동안만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5초 내지 10초입니다. 5개 내지 10개를 혈세에 머리에 피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60초 그러니까 1분 동안만 올라가지 못한다면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고정되어 있고 4분 내지 6분 동안만 머리에 그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많은 뇌세포가 불가역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역적인 사망이란 건 거기에 피가 다시 전달돼서 다시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할 수 없단 말입니다. 10분 이상 뇌조직에 그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기본으로서 뇌조직은 기본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노스왕이라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5시간 내지 이 좌우를 뇌 피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완전 뇌 사망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모든 이식이 정지됩니다.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되고 그저 뇌 사망 상태에서 숨을 쉴 뿐이지 다른 일체 그런 걸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게 나거나 혹은 또 입술이 가맣게 질리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리를 고르지 않습니다. 1분에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중노년의 현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역시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어깨가 견점처럼 점점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심장 공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위 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화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하게 되면 지금 쉽게 치아가 흔든다 해서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뽑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똑같은 환자가 두 분 있었는데 심장병 환자가 한 분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흔들던 치아가 한 판이니까 원자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제자리에서 빼고 새 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를 많이 동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발목, 발등 여기를 해서 그리고 쉽게 놀라고 오징어는 소리에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발바닥에 헤매낼 디딤 같은 감을 느끼거나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가지고 주약에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가 강다짐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는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제일 핵심 가운데서는 부정맥, 실리부치, 결국 협심증, 신저통, 그리고 심근경색,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요즘 그 야외 나들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로도 늘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바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또 맛도 영양도 가득한 음식,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쫀득한 밥, 다양한 재료를 김에 싸서 만드는 김밥은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대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예.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예.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그 우리가

0: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있었기에 김에 밥을 싸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1: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회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아 진짜 그
0: 네.
1: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0: 그렇죠.
1: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0: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1: 예.
0: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배동산 거기에 갔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제가 뭐 솜씨를 뿌려가지고 불고기 요리도 해주고 갈비도 해주고 했던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다음부터 김밥 싸달래. 왜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김밥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자, 근데 현재는 뭐 김밥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0: 예.
1: 뭐 참치, 치즈, 소고기, 심지어
0: 많죠.
1: 불닭까지
0: 사과 김밥도 있다니까요.
1: 사과 김밥.
0: 예.
1: 그리고 뭐 고추 뭐 넣고
0: 멸치 김밥.
1: 멸치 김밥에
0: 그냥 안에 들어간 거면 다 됩니다.
1: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0: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 둘째는 김밥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0: 네.
1: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뭐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돕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도.
0: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 소통 안 하죠?
1: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예.
0: 좀 번거롭게.
1: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0: 네.
1: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0: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니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싸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지금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1: 예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1: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입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0: 네.
1: 참 필요합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찾게 되는 다양한 김밥의 종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명욱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 밖에도 어묵이나 햄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보는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예.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0: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1: 제일 힘든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1: 맞아요.
0: 준비했는데
1: 네.
0: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오고 터지거나
1: 자꾸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거친 면이 위로 가도록 넣고 밥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 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향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김밥인데요.
1: 네.
0: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1: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 20, 30대 뭐. 네, 좀 느끼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1: 김치김밥.
0: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1: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0: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1: 진정한 어느 것이 네. 정확한 맛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 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 김밥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영양학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김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뭐 그냥 뭐 영양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가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약 273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한 줄 200g짜리 김밥의 평균 열량은 약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겠네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1: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0: 잡곡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제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잡채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두부는 물컹물컹.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2: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베어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2: 그리고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는
1: 맞아요.
2: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1: 맞습니다.
2: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1: 네.
2: 뭐.
1: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2: 예.
1: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2: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1: 월계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2: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1: 아, 우리 민족.
2: 예, 네.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제 통오이죠. 한 30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1: 네.
2: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1: 네.
2: 끓인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1: 네.
2: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근무를 빼서 끓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1: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2: 예.
1: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2: 네, 예.
1: 근데 그게가 58원이에요.
2: 오.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2: 근데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1: 네.
2: 이제 짠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1: 네.
2: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1: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2: 네.
1: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2: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왔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더 곁들이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무지, 뭐 김치, 어묵 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오늘은 예.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보정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1: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1: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됐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 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대활동 있죠?
1: 그렇죠.
0: 네, 우대활동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우선 사지원액과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에 관한 우대정책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정책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특수한 우대정책이라면 시간이 자르고 그리고 여기에 주는 특수한 이런 그 보조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사지 원액은 한 각의 가격이 99원인데요. 40각을 사면 40각을 드립니다. 99원인데 원래는 120

0: 14원 가격에 속하는데 이번에 값을 많이 눌러서 99원을 하면서 40가게 40가구를 주는데 이때 평균 가격은 한 49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80가구를 사면 100가구를 무료로 드립니다. 80가게 100가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7호이기가 따라갑니다. 홍남강 7호이기 이왕에 드린 것은 홍강 7호이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적등 황록 청남좌 가운데서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두 가지 가시광선이 이번에 들어간 특수한 7호이기가 따라가는데 홍강 7호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 속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80각에 100각을 주고 홍남강 7호이기가 따라갑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각을 싸면 4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한 35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고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뭐 30일 복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2년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은 일절석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되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 약품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눈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래서 본 제품을 드셔서 간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담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상처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치료해서는 우수한 제품인데요.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우대혈당을 제대로 살린다면 적은 돈으로서 황차역에 또 우수한 의료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홍남강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만 한다면 눈병이면 눈대로 눈은 그러니까 눈에다 비치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주의하게는 간과 상처 이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한 부위에다 그리고 싸지 원액 이 제품 자체에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갈 때게 되면 어디가 불편하면 어디에다 딱 엉덩이에다 깔고 그것 딱 코드를 누르게 되면 어디든지 그 광선이 다 아주 무한하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험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이 이번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여전히 잘지 원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항상 어지럼증 나고 신경땀 나고 밥맛이 없고 늘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0: 예.
2: 그래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잘지 원하게 인삼병이 다섯 여섯 배라 해서.
0: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먹었는데 야 이거 먹은다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지고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0: 면역력은 인삼도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내가 노인답지 않게 아주 씩씩해질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예, 밥 못 먹던 게 밥이 마시고 또 잠을 못 자서 고생했는데 영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예, 피곤한 감이 없고 예, 맹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먼저 우대활성에 참가해서 예, 참가하니까 예, 그 약을 배달하는 거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왔을 때.
0: 아, 좋은 기계입니다. 야. 너무 야. 좋죠.
2: 예,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어디 아프면 어디에 대면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어지고
0: 소염도 자,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예.
2: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마동서도 예, 우리 와서 이거 기계를 써보고 야 이 기계 정말 신기하다며 그리고 동서도 지금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예, 소화도 영 안 돼서 많이 고생하는데 이거 써보니까 자기게 맞는다면서 예, 오늘 지금 우대활동을 쏠 때 오늘 지금 뭐입니까 사실 원액상 또 기계도 주고 하니까 이런 좋을 때 이게 오늘 지금 100원 배달받겠다는 기랍니다.
0: 그래 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특수한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0각 쌈은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기를 줍니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사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거 쓰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되니까 무리하냐 봐죠.
0: 그렇죠. 혈관에는 예. 이 제품이 아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반년 1년 견제한다면 당신 혈압검사를 가 받아보고 혈압을 재보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 정상범위로 돌아올 겁니다. 특히 네, 혈액검사를 받아보고
3: 기자님이 혈압이 높아 머리 아파 어지러운 이것은 머리 아야 보자고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0: 그렇죠.
3: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가슴이 침침하지도 않고 심장이 차고 좋고 그러니까 특히 소화가 잘 됐다.
0: 아, 뭐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3: 네, 소화 안 돼. 밥 얼마 못 먹는데 지금 소화도 안 돼. 밥을 잘 먹고. 그래도 변비가 심했습니다. 변비만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 하나, 하루에 한 번 딱딱 보니까 변비에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더 좋습니다, 이게.
0: 면역력이, 심지어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항중류하는 이런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예.
3: 예, 이전에 그저 조금 감기와 변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으니까 요즘 병원에 안 갑니다. 이것으니까.
0: 아, 그렇죠. 인삼녹액이 다섯에서 빼 효과니까.
3: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이래도 혈지 높았는데 혈지도 정상이 돼요. 그것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방간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래, 그렇죠.
3: 이번에 활동할 때 약을 싸고 하나 물어봐고 명서봐. 그 황반 병변이 있다. 그 진단이 그렇게 나온 사람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0: 아, 황반에 병변이 생겼다면 물체가 비뚤게 보일 겁니다. 마사이클 같은 거 꼬꼬장에 비뚤게 보이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변색 때 보여 흰색이 노란색으로 보여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황반구라는 그 구역에 병변이 생기도 그런데 이걸 드시게 되면 제가 신심 있게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시름 넣고 이 제품 쓰라 하세요. 그러면 황반구 병변, 황반 변성까지 가는 걸 길목에서 막아주게 되어 있으면서 눈이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명서방입니다. 예.
3: 이번에 활동하죠? 예.
0: 활동 좋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그 눈약 명서방은 6각에 4각 주고 12각에 12각 주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기회입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0: 예.
3: 들어가세요.
0: 들어가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3고증 고혈당,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혈압, 고혈지 이 3고가 해결받습니다. 제가 늘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년은 기본 견도를 해가지고 쭉 이걸 아침 저녁으로서 한 대씩 빨아들이세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이 수치가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던 게 기본 조절을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신기한 428가지 영양 활성소를 포함한 인류가 다른 데서 섭취할 수 없는 이런 영양 활성소를 바로 여기에서 섭취하는데 바로 인류는 아주 수여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성분을 만날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이 열매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그 분리 추출했는데 모래밭에 사는 가시나무 열매 여기에서 지금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제품 자체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사지는 모세근이 인삼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토류실에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를 하는가 하면 모래밭에다 이거 심습니다. 그런데 모세근이 많이 있으니까 토양을 꽉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충분한 영양 활성소를 몽땅 자기 몸에다 흡수해서 과일에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428가지 천년 영양 활성소는 아주 우리가 많이 수여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그 인삼녹액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요. 어지간한 질병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과하지만 해도 미리 전에 그 세포 분열이 엉뚱하게 진행돼서 마지막에는 암 세포가 자라나게 되었는데 정상 세포 분열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원에서 면역 계통이 정상으로 가기만 한다면 이전에 는 평균 수명이 39세 해방 것만 직후에는

0: 후에는 뭐 기근에서 5, 60세 이만하면 평균 수명이 괜찮다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78세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78, 9세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서서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며 영양을 골고루 흡수해서 면역계통이 개선되는 것과 나이가 들면서 면역계통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양이든지 암세포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면역력이 증가되게 되면 암세포도 끄떡 못합니다. 정상세포 분열이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봅니다. 은행 잎은 우리 병원에 가게 된 누르꾸만 것들 점적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계시죠. 이건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혈액이 한 대 응고되는 것 그거 막아주면서 혈관 수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제품이 은행 잎인데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사과의 20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엽산은 바로 임신부들이 기본 처방 가운데 엽산을 처방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럼 엽산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뇌 발육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기억세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데 그런데 애들은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노인과 노소 일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백지도에 노인과 애들은 비슷하다. 물론 그 뭐 뇌세포 그 발육 정도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주약에는 지금 그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세포 분열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오히려 세포 분열이 빠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이 원래는 세포 분열이 잘 돼서 씩씩하고 이랬던 게 노년에 들어서면서는 모든 공능이 더 처지게 되어 있는데요. 신경, 뇌세포, 기억세포도 모두 세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사지원에 글쓰고 있습니다. 예. 심장이 나빠가고요. 맨날 심장이 숨이 차고 숨이 잘 올라와요. 예. 자꾸 놀라고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예. 어떨 때는 또 심장이 아픈지도 몰라서 그냥 앞도 가슴이 길고 무슨 것도 가슴이 질고 나고 같고 자꾸 이제 어떨 때 화가 자꾸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 약은 심장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제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사지원을 제게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머리도 눌리에 어째 그런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어지럼증이 나지 머리 자꾸 아프지 그리고 예, 밤에 잠도 못 자겠지 혈압도 그저 높았다 낮았다 그저 심혈도 빨랐다 그저 낮았다 이래면 그냥 고생했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의 전형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 자꾸 나지 않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콤파치 하여서 그렇습니다. 예.
2: 콤파치 하면 그렇습니까?
0: 콤파치 하면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게 기실은 귀에서 소리 나는 그게인데 콤파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납니다. 예.
2: 그래 그렇습니다.
0: 이 제품이 콤파치 도와주는 데는 특수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소변 차수도 잦아갖고 예. 아, 하루에 소변 얼마나 빠는지도 모릅니다.
0: 아, 콤파치 예.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 예, 들어보세요.
2: 그래. 예, 이렇게 이학시가 지금 다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 나는 이학을 정말 써볼까 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갖고 내 이학을 계속 오랫동안 써보려고 그냥 오늘 40가게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정착이 좋으니까 80가게에 예,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의 길을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본 제품 사지원액은 소화가 잘 됩니다. 삼고증이 해결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이 제품 쓰는 분들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 호흡계통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쭉 하면 병원에 가서 점적주사 맞고 폐렴이 오거나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는데 미리 길목에서 막아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호흡계통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 외에 모든 조직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소화가 잘 되고 간이 좋아지고 많은 제품

0: 제품은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은 오히려 간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종류가 여기저기 엉뚱하게 빠져나가거나 항암 역할을 하는 데 일정한 그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功能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사지 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다각도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대사연의 인력에 선물한 좋은 선물로 되어 있으면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색소변성, 시증액 위축은 이런 질병에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명서방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9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0: 여행은요. 인생의 틀을 벗어나 마음의 환경을 풀어놓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1: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호남성의 중심 도시이자 역사와 현대, 자연과 미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사는 천여년의 깊은 역사를 품고 있으면서도 현대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함께 간직한 특별한 도시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역사 문화 유적지, 눈부신 자연 생태 명소, 다채로운 테마 관광 공원,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독특한 향토 미식까지 한 도시에서 다채로운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장사의 숨겨진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여러분의 다음 여행 목적지로 장사를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사는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품은 대표

명소 태평거리 있습니다. 태평거리는 장사를 대표하는 천년 역사문화거리로 무려 1200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고스란한 거리 구조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향기와 젊고 활기찬 현대 분위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사의 핫플레스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옛 시대의 생활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전통 가옥, 고즈넉한 사찰과 서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축미가 살아 숨쉬는 전통 주택들을 만날 수 있고 거리 곳곳에서 활동하는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관람하며 중국 전통 공예의 정교한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깊이 있는 역사문화 외에도 태평거리의 최대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목자골목입니다. 장사 대표 미식거리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호남 지역의 다채로운 전통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바로 장사 고전 검은 오두부입니다. 검은 콩으로 정성껏 만들어 식감은 부드럽고 맛은 깊고 풍부해 태평거리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맛보는 필수 미식입니다. 그 외에도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문화 육아 같은 전통 간식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 직접 맛보고 기념품으로 구매하기에도 좋습니다. 역사가 깃든 거리를 거닐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맛있는 향토 음식을 즐기는 경험은 장사 태평거리만이 가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탐방을 마친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현대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도 많고요. 전통 문화의 깊이와 현대 도시의 여유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대평거리가 단연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온 세상의 명소를 한 곳에 모아놓은 테마파크 장사 세계창입니다. 장사 시내에 위치한 대형 문화테마공원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 문화유적과 랜드마크 건축물을 재현해 놓은 독특한 관광지입니다. 공원 앞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사자 신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1:1 비율로 재현해 놓아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전 세계 각지의 문화와 건축 미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인 장소입니다. 장사 세계 창례의 가장 큰 매력은 사계절 다채롭게 열리는 주제 축제와 이벤트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공원 내에는 세계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놀이기구와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대표 실경 공연인 천안 전기는 중국 고대 역사와 전통 문화를 생동감 있게 재현한 대현 공연으로 웅장한 무대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선사합니다.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문화체험 관광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연 풍경과 애국주의 교양 문화가 어우러진 화명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명루는 장사시 영향 화명루진에 위치한 국가 5A급 관광지로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인 류속이 생가이며 기념관이 자리 잡은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교육 콘텐츠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족 단위 여행, 청소년 교육 관광에 최적화된 명소입니다.

네, 화명루의 핵심 명소는 바로 류소기 고택과 기념관입니다. 류소기 고택은 청나라 시대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소중한 공간으로 1988년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류소기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문서, 유품 등 12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물을 천천히 관람하며 위대한 혁명 정신과 검소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중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앞 동상광장에는 웅장한 류소기 동상이 세워져 있어 모든

방문객의 대표 포토 스팟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촌에서는 호남성의 전통 농촌 생활 풍경을 직접 체험하며 현지 민속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 애국주의 교양 기지로 지정돼 있어 매년 많은 청소년 단체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념관 내에는 영어, 일본어, 다국어 해설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외국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관람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사에서 웅장한 자연 생태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대위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위산은 해발 1607.9m의 거대한 산악지대로 남방의 작은 알프스라는 명칭이 있을 만큼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중국에서 유명한 료양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위대산 최고봉인 칠성봉에 오르면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신비롭고 웅장한 산악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1개에 달하는 다채로운 관광 명소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천년 고목이 우거진 계곡 속 신비로운 율목교 독특한 지형이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처럼 아름다운 선조와 명나라 때 건립된 오랜 고찰 홍견사가 있습니다.

장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가득했다면 이제 맛으로 느끼는 장사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사 음식은 독특한 맛과 깊은 문화적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앞서 언급한 장사 전통 오두부입니다. 검은 콩으로 제작한 고전 향토 음식으로 겉은 적당히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깊고 구수한 맛이 특징입니다. 태평거리 어디서나 맛볼 수 있어 장사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 유과도 장사의 대표 전통 간식입니다. 수백 년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해 만들어 바삭한 식감과 은은한 달콤함이 매력입니다. 맛있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이 깔끔해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해줄 기념품으로도 최고입니다.

장사 닭볶음탕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사랑하는 대표 메인 요리입니다. 신선한 닭고기를 주재료로 호남 특유의 매콤한 양념과 오랜 시간 끓여내어 깊은 풍부한 맛과 향이 일품인데요. 현지 전통 음식점에서 전통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밥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아침 식사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장사 쌀국수입니다. 순수 쌀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으며 각종 해물, 고기, 야채 소스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사 현지인의 일상 아침 메뉴로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책임져 줍니다. 네, 여름철 장사 최고 인기 메뉴는 바로 장사 냉면입니다. 메밀가루로 만든 쫄깃한 면에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를 더하고 각종 신선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여름 별미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으로 무더위를 식혀주며 장사만의 독특한 양념 맛이 다른 지역 냉면과는 다른 매력을 자랑합니다. 직접 맛보면 장사 특유의 미식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장사의 미식은 오랜 전통 제조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리 기술이 더해져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을 자랑합니다. 장사 여행 중 다양한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은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족 여행, 우정 여행, 혼자 하는 힐링 여행, 문화 역사 탐방 여행 등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계획하시든 장사에서 만족스러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여행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눈으로 풍경을 즐기고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여행의 행복이겠죠. 아름다운 도시 장사로 떠나는 여행은 역사, 자연, 미식이 어우러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천년 거리에서 옛 정취를 느끼고 웅장한 산악 풍경 속에서 힐링을 만끽하며 다채로운 향토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감동을 얻는 이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장사여행, 언제나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중국 도시의 여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두리우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민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령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산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산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산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거야. 부모 처자 기다릴 거야. 정제비 따라 고향으로 가자. 낚시를 물고 고향으로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협회가 이번에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우리 이 협회가 이번에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공장 측에서도 대폭적으로 지금 약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트 698원입니다.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200원 오릅니다. 대단히 오릅니다. 그래서 요새도 지금 환자분들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약이 지금 있는 거두나 사놓느라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안 죽으면 둬야 되는데 그럼 괜찮습니다. 돈 일정하게 내고서리, 그리고 야진 돈 내고서리, 결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 피 다 나가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값이 다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도, 약이 팍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트에 지금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게 제일 작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이래도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 좋습니다. 10세트 사는 분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지금 전화와서 자문하고 그 다음에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오늘 사겠다 결정하는 분들 우리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과학 가게 되죠. 그럼 16세트 사는 분들은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만 이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전화 왔다. 예, 이런 분들 우리 다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침구 12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 타 방송에서부터 우리 지금 이때까지 해 왔는데 거의 어서는 6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적기사도 침구가 따라갔습니다. 예, 침구 6번짜리도 있었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제 혼자 힘으로 근본상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침구도 12번 이런 침구 맞는 활동에 참가하자면 또 돈도 많이 들게 되죠. 앞으로 지금 점점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귀띔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은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은 제한테 침 맞아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처럼 침 놔주는 게 없습니다. 예, 대부분 무슨 어디 아프게 되면 거기만 놔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아프게 되면 또 따로 돈 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어쨌든 책임지는 각도에서 네, 그래서 침을 전면적으로 놔드리죠. 우리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뭐 요추간판 탈출이 있거나 또 심장이 나쁘고 뇌경색이 왔고 소변이 작고 이런 분들이 지금 소변이 작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소변이 작기 때문에 어디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무슨 진단이 없죠. 그럼 너도 염이다. 그래서 그러면 끝이죠. 그럼 소염제를 아무리 먹은 소변이 점점 더 작아지죠. 대신 소변이 작은 게 소변이 작거나 뇌실금이 생기거나 이게 무슨 냄새 많아가지고 헐렁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실은 우리 소장 거기에 점점 차가워지면서 나타난 증상이죠. 상러샤한. 어째서 상러샤한 생기는가? 기실은 서약을 너무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상러샤한 무조건 생깁니다. 서약은 몽땅 혈압약 포함해서 찬성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화학성분 됐죠. 그런데 옛날에 치마서 나온 분이 그분이 서약 공장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말하는 게 나는 절대 서약 아니 된답니다. 서약의 독성이 상상받기랍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은 넙적넙적 잡수는데 혈압약도 그렇고 혈당약도 그렇고 별로 그 증상을 그 당시 눌러놓는 것 같지만 후과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 본신은 하나를 잡수게 되면 그 서약의 독성이가 간 안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매일마다 서약 달고 있는 날 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약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뭐 나 중약 먹어 뭐 좀 반이 생깁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면 난 영 답답합니다. 어제 그러는가? 서약 그 독성이 그리스인 거는 매일마다 잡수면서 넙적넙적 잡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건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약을 잡수게 되면 무슨 말이 많습니다. 뭐 이거 다 해야 된다 저거 다 해야 된다. 기실은 중약은 몽땅 초약이지 않습니까? 초약은 우리 자연계에서 나온 게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는 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세포들은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거하고 생명 있는 게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게지 생명 있는 거하고 죽은 게 감정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부작용만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중약의 부작용은 한 24시간 어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대사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약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우리 그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점점 외지바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도를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 치료를 하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그다음에 잘 조회해보고 제 말 들어보고 그래서 예, 그 약이라는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8

0: 1800-1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펜톨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처방은 생맥음의 기초상에서 나온 겁니다. 약 이름도 관신성마이완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맥음이란 게 무슨 처방인가? 이거는 고대 유명한 처방인데 옛날에 원래 이름은 생맥음이 아닙니다. 성마이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이죠. 그때 당나라의 명이 순스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천진방. 지금 어떤 데서는 천진이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 게 날개란 이제입니다. 예, 그래서 천진이방 거기에 아주 유명한 처방이죠. 그래서 이 처방이 잘 됐다는 게 뭔가 준천조스 약을 본다 할 때 딱 세 가지 약입니다. 당삼, 그 다음에 또 맥동, 오미자 세 가지 약이죠. 당삼이가 우리 준야에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맥동은 전야에 속한 게고 오미자가 주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삼은 부치하죠. 그래서 이부 이렇죠. 이부 이룬 이쇼 이렇습니다. 룬이란 건 뭔가 우리 오장육부를 윤활하게 한다. 윤활하게 하자면 우리 그 발동기도 그렇습니다. 무슨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진액이 충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입이랑 자꾸 말라들고 변비도 생기고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 다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룬 이것이가 맥동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많이 수고하신다.
0: 네.
2: 예, 예 저는 혈병을 쓰던 환자인데 지금 쓰고 있고
0: 네.
2: 병원에서 진단받기는 일주일이라고 진단받았는데
0: 네.
2: 내세만은 뭐 자연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 너무 그 이심이 해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하던 차에 선생님이 이런 그 강의를 듣고서는 지금 이해하고 쓰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 증상이 악화되면 전화 걸면서 전화기를 찾고
0: 네.
2: 시장 갔다가 여러 가지 물건 사고 한두 개는 장사꾼 앞에 두고 오고
0: 네.
2: 머리 굳어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0: 네.
2: 어떤 때는 정집에서 내려온 다음 두꺼운 물건이 생각나서 다시 올라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0: 아, 대단해.
2: 네.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맥이 없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막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0: 아, 그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0: 네.
2: 강의를 듣고 혈액강하고 권신고를 같이 쓰게 됐습니다.
0: 바로
2: 이렇게 내게 너무 행운이 같아. 특히 친구를 결합한 게 지금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용한지 내일 저 여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우선 그것도 빼도 괜찮더라고요. 예, 변비약도 우선은 뗐습니다. 변비 때문에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0: 네.
2: 변비하고 계속 매일마다 먹던 게 변비하고 떼고에 혈압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혈배감 때문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혈압이 올라갈 때는 그 혈배감을 가량해서 선생님이 먹으라 해서 어떤 날에는 요도바를 막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0: 그렇게 잡수면 점점 좋습니다.
2: 부작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0: 없습니다.
2: 정말 임신부도 먹고 애기도 먹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저도 모르고 나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늙음하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길래서 살아야지 하지만 참 기쁘고 정말 가슴이 뿌듯한다.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 같습니다.
0: 행운이죠.
2: 이내 정말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믿고 약을 쓰면 큰 활동에 참가해야 맛도 저렴하고 힘도 맞을 수 있게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지금 무대 활동 크게 하는데 오라잼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한 세트 200원씩 오릅니다. 대단히 오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싸우느라 그랬는데 전화면 바로 잘 왔습니다.
2: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내가 혈배강하고 권신고를 같이 먹었는데 지금 내 350도

0: 또 돋보기를 그냥 걸고야 무슨 구르바도 그렇고 언제나 그거 끼고 물건을 이래 똑바로 네,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 돋보기를 갑자기 알게도 괜찮더라면
1: 이게 우리 공론수 제그 신뇌런인성 시신경 위축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0: 글쎄요 혈배강 때문에 그런 이런 효과를 본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선생님께 다 좋은 소식을 알리느라고
1: 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혈배강하고 검진거를 한 대 같이 씁니다. 저는 좀 석 달 됐습니다. 아,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심자 두근거리고 이렇게 대처 말해도 놀라고 문을 열어도 놀라고 전화벨 울러도 놀라고 그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밴드살이 묻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밤잠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손발이 지려서 속에 두문두문 속에도 얼마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차에 이 두 가지를 한 대 같이 있으니까 얼마 효과 빠르겠습니까?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네.
3: 가슴이 문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놀라던 게 이렇고 밴드사기 눕던 게 그것도 아예 밴드사기 잘 누워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몸이 부둔다. 잠잠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 못하던 게 몸이 청구만 되던 게 그게 불어 그런 몸이 할까 봐질까 지금 활동 5000보까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졌습니까?
1: 그렇죠.
3: 대통령을 구한 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1: 네.
3: 그래 이 저지 10시에 또 자면 또 10시에 또 죽고 또 오늘이 그래면 또 10시에 또 더 준다.
1: 맞습니다. 예예.
3: 그래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래.
1: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빨리.
3: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내 전화입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4: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4: 저는 그 선생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그, 내 병 정황이 근거해서 지금 혈배강 쓰고 있는데,
1: 네.
4: 혈배강 쓰기 전에는 머리가 동동 붓기, 뭐, 커지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1: 딱해지는 것 같고,
4: 그럼, 자고는, 무슨 일을 하자든, 그, 손이 다 잡히지 않고. 그런 걸 때도 높은 감 낮고, 낮은 감 높고.
1: 예.
4: 특히는 그 밤사수 할 때는 뭐, 난 가슴이 많이 뛰는.
1: 예. 심장 막 튀어나올 것 같고.
4: 예. 밤사수 다 나오지 않고. 딱 자대도 겁이 난다면, 이래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걸.
1: 그렇죠, 예.
4: 큰일 난다고 해서 그랬던 게, 이 약 지금 한동안 썼는데,
1: 네.
4: 지금 머리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망가지니까,
1: 망가지고,
4: 그래서 그, 이렇게 먼저 볼, 이렇게 내 시를 좀 먼저 볼 수도 있고,
1: 네.
4: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오가는 좀, 이제만 좀 똑똑하게 보이고,
1: 네.
4: 그리고 심장이, 이게, 그 박동하는 게 사실 좀,
1: 놀라지 않죠, 자꾸, 예.
4: 그런 데는 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풀린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활동도, 또 우회 활동도 있다든지 할까, 네. 여기 참가라고.
1: 예, 그리고 또 값이, 이번에 한 세트에 200원씩 오릅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오르기 전에 빨빨 싸놓는 게 좋습니다.
4: 예,
1: 예 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예. 빨리 써드리세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치시.
4: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이부, 이른, 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쇼라는 건 뭔가? 이래,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놓고 말하게 되면, 예, 걷어들이는데 류실되지 못하게. 영양가가 류실 안 되게 서리 딱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레인 구토어랍니다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머리 류실되는 가 지금 우리 그 일반적으로 심자이람 색이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류실됩니다. 류실된다는 게 뭔가 자꾸 설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설사에서 뭐 대변에서 새 소화 못된 음식이 그대로 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콩나물 먹게 되면 콩나물 그대로 나가고 예 이게 다 그 쇼하는 이런 공능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쇼렌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서작용이가 오미자가 합니다. 우웨이즈. 우웨이즈 엄청 좋은 약재입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 맛이 돼서 오미자를 했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맛은 대응하는 것이 뭔가? 오상을 대응하는 겁니다.

0: 때가는 기초를 잘 닦아주죠. 특히 우리 땀이 람시에게 흘리는 거, 예, 이것도 다 유실되는 게죠. 예. 어떤 분들은 겨울철에도 막 추운데 앉아서 땀 쪼쪼쪼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나쁩니다. 우리 저 땀이라는 거는 예, 우리 심장의 액체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가 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땀 많이 흘린다면 피로 많이 흘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리 여러 가지 이런 마음속에 그 오장육부를 평형시켜주면서 건강을 찾아주기 때문에 아주 처방이 잘 된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열배강순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이 약속 이전에는 이게 색도 있고 머리 혈관이 많이 막히고, 예.
0: 예.
2: 풍도 오고 했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약을 육색이든 니들 갔다니까나.
0: 예.
2: 좀 이 약을 선택했었습니다.
0: 네.
2: 이 약은 정말 치료 효과 좋고 몇 년 동안에 혈압 약을 썼는데, 몇 달을 안 쓰니까나 혈압이 차츰차츰 내려오던 게 지금은 혈압 약도 끊고 혈통당 높아서 이도수를 맞았는데, 이도수도 다 끊었습니다.
0: 끊을 수 있습니다. 네.
2: 혈당 이 약은 아이 모두의 혈당 정상입니다.
0: 됩니다. 네.
2: 음식 먹고의 혈당 검사를 해보면 6.1이 아니면 6.5 이렇게밖에 안 된다.
0: 그렇죠.
2: 음식 먹은 후에도. 예, 이 약이 머리에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을 조정하고 발다리도 오르들었는데 이 약하고 음식으로 같이 쓴다 못한 게 머리도 막혔던 게 다 열리고 머리 정신 나고 맥이 없는 줄 모르고 다닌다.
0: 예.
2: 이 약 때문에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2: 예. 이 약은 정말 사람이 생명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나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씁니다.
0: 그래, 생명 의미랬죠. 예, 생마이.
2: 예, 계속 먹겠습니다. 효과 좋아서 계속 쓰겠는데, 집에 약이 좀 있는데, 약을 저기 또 오른다거나, 이게, 열가가 배달 받겠습니다.
0: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한 세트에 예. 200원씩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공장 안 주고 나오지 않아서 돈이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미리 그 야진해놓고서리 그래서 예, 자기 퍼로 떡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난 간신병으로 주자도 둘을 했지. 그리고도 또 다발성 뇌경색이 있지. 이래서 선생님 설명 듣고 혈배강 썼는데 계속 주자를 해도 후두두하고 항암하고 그리고 어디를 다닐 때면 계속 주시면 가지고 다녔댔습니다.
0: 맞습니다. 네.
3: 혈배강 먹음에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도 주시면 안 가지고 다닐 일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이 소약을 대해서까지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약이란 건 간이 엄청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혈배강이가 좋은 점 뭔가 이걸 씀으로써 여러 가지 뭐 리비걸레이라든가 타딘카이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나폴리라든가 사탄레이라든가 예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그 안 먹습니다.
0: 예, 예 아예 잡수가 됩니다.
3: 예. 예. 예. 루이스 바타틱 먹던 게 그것도 안 먹습니다.
0: 네.
3: 예. 예, 그리고 혈압 조절도 용서할 겁니다.
0: 네.
3: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하루에서 올 때는 열각 사다 오게 됩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0: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응.
3: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침 맞아 나온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약이 팍팍 없어집니다. 지금이 전번에까지 60 몇 상자 있었는데 지금 절반이 쭉 줄었습니다. 지금 20 몇 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작하는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마인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특히 치인쌍부랍니다. 치인쌍부라는 게 도대체 뭐인가? 기하고 이것이 치인량쿠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뭐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립니다. 아까도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자다가도 바늘기 떨어지는 소리에도 와닥닥 놀랍니다. 예, 뭐 소지 온 소리는 눈

0: 필요하죠. 그리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심장이 막 목구멍으로 막 나올 것처럼의 이런 현상 나타나기 다 치인량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찹니다. 네, 특히 우리 밤잠 잘 때 후시 수면 잔팅 중후증 이거 영 피면해야 됩니다. 영 위험합니다. 자다가 돌아가는 게 그걸로 인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시 수면 잔팅 중후증이란 무슨 뜻인가? 이 잠잔 도중에 호흡이 또 끊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면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근데 이거 못하고서 그 자리로 가래 떡 막혀가지고 그래 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것이 숨이 차다. 특히 반드시 누워 자지 못한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혈배강쓰므로서 심장 주자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분들 제한테 일단 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꾸 맥이 없거나 어지럼증 나고 또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이발 계속 말라들고 이게 영 잘 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은 전신의 열이란 건 어디에서 오는가? 온기는 몽땅 심장에서 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심장이가 한번 뛰므로서 전신의 각 곳에다 피를 충족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을 또 끌어다가서 심장 안에 들어가서 또 덮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심장이 나빠가지고 변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가? 심장이가 심장하고 소장이 부부가입니다. 소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십이지장 들어봤죠. 십이지장이가 소장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실은 소장은 대부분 어디 있는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랫배에 있죠. 거기가 차가워지게 되면 그 소장 주위를 둘러싸는 장기, 기실은 대장이죠. 대장도 차가워집니다. 차갑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거나 뜨뜻해야 잘 움직이죠. 얼어둔 다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변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깨면 이기면서 물을 쬐짜서 울로 올라가서 피를 유난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피가 말라들죠. 그러면 심장열, 간열이가 다 피를 뚫고서 우울 올라갑니다. 이 잠 잘 못 자죠. 이발 말라드는 거, 혀가 막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땀색이 흘리는 거, 조금만 움직여도 땀 줄줄줄줄 흘리고. 현대 연구에 하게 되면 생맥음이란 이 처방은 심장 근육세포를 보호해주고 수복해주고, 예,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이 김에 우리 그 생맥음 이 처방 이외에 비타민 E, 비타민 A, 자지청피관, 전주청분 이 네 가지 강양화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이것을 개선해 준 데 엄청 좋죠. 거기면은 하수화하고 비타민 E가 전문 주요한 작용로입니다. 그리고 폐 손상, 이것을 회복해준다. 특히 우리 그 폐 결절이 생겨, 그러니까 폐 이런 뭐 물이 찼다. 예? 그 다음에 폐 이런 염증이 생겼다. 예,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맥동, 어미자, 또 울금이라는 약재. 울금은 우울증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예? 우울증엔 주요하게 울금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 이 네 가지 약재가 전문 폐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라면 있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처방입니다. 병독성 심근염이 있거나 그 다음 원발성 고혈압,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이 우리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D-R 안에 우리 단순 D-R 심장 막 바쁠 때 인차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단순 D-R 안에 주요 성분이가 단산 37, 그 다음 빙페르입니다. 빙페르는, 간, 콤파치를 쓰기 해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해치입니다. 이렇게 빙페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산 37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돌든 이런 처방으로 됐거나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그, 급성 이런 발작할 때 임차 구급할 수 있죠. 그리고서 우리 원발성 고혈압, 네, 우리 이 혈배강, 쓰는 도중에 우리 특히 혈압이 높아진다 할 때는 가량에서 없게 되면 혈압이 인차 온정됩니다. 그런 폐결핵이라 있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전문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이 머문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머문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고즈넉한 변강의 풍경과 옛 추억에 어우러진 곡 변강에 울리는 옛노래입니다. 변강바람에 실려 옛노래의 정겨운 소리를 감상하세요.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에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리움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서원입니다. 아래 진실한 감정에 담긴 곡 서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대산을 노래하는 멋진곡이 찾아옵니다. 장대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대산을 노래하는 일을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눈 진솔한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약속입니다. 아래의 약속을 남성 독점으로 보내드립니다.

밴드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

0: 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다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연변 특사물 주재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와 함께 열려 축구 격전과 상무무역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다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신화사 로 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로 일대 공산당인들이 남겨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행하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대중의 일을 마음에 두며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착실히 일해 연변 도약 주어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새 자규를 보여주고 새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로당원 최수호는 퇴직 후 시종 당원 신분을 명기하고 적극적으로 남은 힘과 지혜를 발휘해 연결시 건공가도 량신 당건설 지도원을 맡았으며 단행간 쌓아온 당무사업 경험을 기층 당건설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층 당건설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표현으로 최수호는 길림성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최수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호가복은 최수훈이 퇴직 후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한 데 대해 긍정을 표하고 나서 최수훈이 계속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전제에서 주동적으로 기층 치료에 참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회구역 대중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선진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하며 당내에서 서로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고 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 광범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분투 실천하고 앞장서 선진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로 당원 김영자는 이미 54년의 당연안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전 여러 차례 선진 사업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장기간 만성병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비교적 크고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영자의 집에서 호가복은 그의 일상생활, 치료 등 정황을 관심 깊게 묻고 나서 락관적이고 굳세게 생활하며 건강을 잘 돌보라고 격려하면서 당의 좋은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도움이 있는 만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넘치고 피가 끓던 연대 수많은 공산당원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분투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곤란 당원에 대한 관심 방조 사업을 잘하고 곤란 당원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주시해 정밀하게 곤란을 해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개선해 그들이 당 조직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올해 96세인 리퇴직 로 간부 리영생은 장기간 교육 전선에 깊이 뿌리 내려 연변 교육 사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한생을 바쳤습니다. 호가복은 리영생의 집에 찾아가 로인의 손을 잡고 따뜻이 안부를 물었으며 그의 신체 건강과 생활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리영생이 연변 교육 사업을 위해 한 중요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로인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발전 성과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로 당원, 로 간부들이 닦아놓은 토대, 바친 기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신시대 로 간부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정성껏 봉사 보장을 잘하며 최선을 다해 로 간부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난제를 해결해 그들이 만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왕길보가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중앙결의를 관철해 만주당 공청단 성위를 합병해 만주총행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주 전역 총폭동 준비, 정치파업, 병사폭동, 지방폭동 조직과 홍군 건립의 쟁량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0: 9월 각현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방 폭동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주 총행동위원회는 중공 동만 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동만 특위는 10월에 설립됐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아 연길, 훈춘 등 10개 현을 지도했으며 잇따라 중공 왕청현 위와 훈춘 현위를 설립했습니다. 특위는 설립된 후 지방 당 조직을 적극 건설하고 추수 폭동 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적과 아군의 힘 차이가 현격한 데다가 맹목적으로 정면 대결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1931년 2월까지 당원 공청단원 군중 2천여 명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희생됐으며 여러 곳의 당 공청단 조직이 파괴됐습니다. 1930년 9월 중공 6기 3중 전회에서 좌경 5류를 시정했습니다. 만주 성위는 즉시 총행동위원회를 철폐하고 각급 당 공청단 조직의 일상 사업을 회복했으며 동만 사업 강령을 제정해 군중을 동원하고 혁명단체와 무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동만 지역 당 조직의 발전, 당원 대회의 확장, 대중성 혁명단체와 그 정권 조직의 건립은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이 동만 항일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토대를 다졌습니다.
1: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회를 해독해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 지도 사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서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법치 사상, 습금형 문화 사상,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 및 중국 공산당 제20기 주황위원회 여러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합니다. 18차 당대회에 민족 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와 성공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합니다. 6월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함께 내놓은 연변 특삼을 주제 장터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30개의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세 모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이체를 더했습니다. 시장은 일현 일품, 연변 전통 브랜드, 무형 문화재, 입장권 부번 련동 4대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연변주 8개 현시의 우수 기업, 고전 브랜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룡정 명태, 왕청 수제 당면 등 각 현시의 대표 상품과 장료 전병 등 연변 전통 브랜드가 장터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 구역에서는 만족 전지, 안도 수씨 철공예, 조선족 김치 담그기 등 전통 기회를 선보여 연변의 민속 문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장권 부번 련동 전시 구역에서는 경기 입장권으로 일전으로 냉면 먹기 우대권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식 업체, 완제품 기름 카드 충전 할인 등 다원화 봉사를 집약해 소비, 출행, 숙박 등 수요를 일괄식으로 포괄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에게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예 전시 공연, 무형 문화재 장터와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을 위해 특색과 활력이 겸비된 문화 관광 성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정, 저력과 활기를 충분히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흑룡강 문화관광 주제 전시 구역도 특별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빈, 지할, 감옥사 등 부스에서 각지의 특산물을 전시했고 흑룡강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 추천 소개회도 열려 여러 지역에서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청강입니다. 이번에 우리 할빈은 성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소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빙설 3개, 포세이돈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꾸레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하고 진실된 정을 느꼈습니다. 연길 관광사업이 알차게 운행되고 있어 우리가 배울

0: 많습니다. 사관리, 관광지 통괄 운영, 야시장의 정취에 이르기까지 연기는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돌아가 종화하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수 여러 부문에서는 전방위석으로 경기 보장 방어선을 구축해 장백산과 송화강을 넘나드는 두 지역의 축구 성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주류 매체의 선전 보장 중책을 맡아 전문 취재 편집, 생방송, 중계팀을 조직하고 사전에 고화질 중계 설비, 신호 전송 시스템 및 녹음, 조명 부대 시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C+E 채널 고화질 중계차 위성차와 근 40명의 전문팀을 투입했고 카메라 12대를 투입했으며 무인기 촬영 고속 카메라를 융합해 고속 촬영 장면 재생과 국제음 수집을 병행해 경기의 모든 멋진 순간을 보여주려 힘썼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를 축구팬, 응원단, 경기 전 문예 공연 등 멋진 장면에 더 많이 맞춰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변의 축구 문화와 도시 매력을 전파해 동북 나아가 전국 축구팬들에게 경기 수준, 관람 가치와 지역 특색을 겸비한 고품질 경기 실황 중계를 선사하려 했습니다.
2: 고품질 赛事 直播
1: 경기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진행하며 안전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정치지도원 로효빈입니다. 경기 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 공안국의 동괄 지도와 적극적인 지지 아래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차 20여 대를 배치해 경기 안전 보장 임무를 맡아 경기가 안전하고 순조로우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현장 축구팬, 장외 관중, 매체 전파팀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화 관람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길림 이동 연변주 분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년 5세대 이동통신 A신 기술, 지능적 배치 체계, 온 오프라인 부대 봉사 등 다 차원에서 경기 통신 보장 방안을 구축해 관람 체험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길림이동 연변주분회사 인터넷부 운영유지관리 책임자 장해동입니다. 경기 전 우리는 미리 경기장 및 주변 구역의 42개 기지국을 새로 개통해 용량을 승격했고 두 대의 비상 통신차를 배치해 경기장 핵심 구역에 주둔시켜 5세대 이동통신 A네트워크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전통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동시 접속 수용 능력이 몇 배 향상돼 몇만 명의 축구팬이 동시에 영상을 찍고 모멘트에 올리며 생방송을 켜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전력보장 최저선을 고수하면서 경기 전 과정 무정전, 무고장을 실현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결시 교외전력공급회사 운행검사기술 전문책임자 장익유입니다. 경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특급 전력보장 모식을 가동하고 관련 인원 연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력망 운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중점 선로, 구역에 대해 정밀 순시와 적외선 온도 측정을 진행해 설비 운행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상 수리 기재를 잘 실시하고 책임을 다져 경기 전력의 안정 적인 공급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0: 레이 연변, 연변 유래, 100일 무위보 행위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순조롭게 동행 제5 시즌 주제 활동이 일전 주 공항국 교통관리 지대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운전수들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일간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운전 행위를 규범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전혀 없을 경우 추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등상은 2,000원 상당의 주유 카드이며 그 외 1,000원, 500원, 300원

0: 1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주요 카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대표 왕혜파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속, 끼어들기, 차선 임의 변경 등 각종 문명하지 못한 운전 행위를 겨련히 근절합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며 양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인내와 포용으로 모든 보행자를 대합시다. 승객을 대할 때는 언제나 열정적인 봉사를 유지하고 문명한 말투와 규범적인 운전으로 연변 사람들의 열정과 리의를 보여줍시다.
1: 일전 연변대학 2026기 학생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연변대학 지도 일꾼, 각 학원 책임자, 교원 대표와 2026기 졸업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복을 입고 기운차게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지도 일꾼들은 졸업생들에게 영예증서,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고 졸업생들의 수술을 넘겨줬습니다.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졸업생 문성휘입니다. 저는 졸업이 종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변강의 뿌리 내리고 봉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연변에 남아 배운 지식으로 모교의 양성 은혜에 보답하고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길림 전면 지능 실천 속에서 저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도합 5,522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1,966명이 석사 학위를, 99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0: 용감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도전급 경련 변강에서의 창업 동북지능 산업 승격 특별 시합이 6월 28일 룡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학에서 보낸 165개 프로젝트, 4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농업 녹색 발전, 디지털 지능화, 산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1: 연길시 상무국은 일전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선정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냉면류, 꼬치구이류, 숯불구이류, 국밥류, 비빔밥류, 맥주 안주류, 민소 류행류, 커피, 단, 간식류 등 8개 분야 총 100곳의 우선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0: 일전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에 주택공적금 연간 리자 정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 기간인 6월 30일에는 현장 창구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온라인 봉사 경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0: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 시급, 명종이 및 중의학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

0: 영귀 몸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근거리 동청아저 발행금은 우리 이번에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에 드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고 약을 적게 사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동청아초 발행금은 어느 활동에 참여든지 간에 모두가 원약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우리 처음으로 우리 동청아초 발행금을 쓰시는 분들하게 되면 우리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그 다 사게 되면 활동에 참여해서 사게 되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조금만 더가 사게 되면 3분의 1, 4분의 1도 되지 않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을 사시라는 분들은 이런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그 동청아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0: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휘하여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중초조대, 중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모포사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우리 지금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거나 간암이거나 폐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우리 이런 분들이 지금 중해지게 되면 화려하거나 황렬하게 된대. 근데 내가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 면역력이든지 간에 모두가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암으로 진단받았든지 간에 우리 이런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비모포사균이라는 이런 물질, 다른 우리 동충하초는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암세포에 저항하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가 진단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는 확산하게 된대. 비모포사균이 작용을 해서 암세포가 확충하지 않게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균을 먹은 지 어떤 2년 거의 된다. 그래 지금 이 좋아진 거는 더 말할 거 나의 완전히 정말 나가 못하길래 죽었다고 손도 놓고 뭐 우리는 그거 병원으로 연고품 막 세번씩 조언하고 이러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통편에 댕기니까 못하고 지금 물어본다. 뭐 먹고 그렇게 진행 변협된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 없어. 그래. 동충하초를 지금 먹는다고 나의 우선 먹은 지 이제 어라지 2년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 이러면 서리모도 먹고 싶어하는 게 비싸다더라면 이랬대다. 그러네. 아이 비싸다. 우리 생님이 다른 약 얼마 싸먹는 거 하고 거기 비해 무슨 요 비싼 거 하고 그런 거 뭐 안 먹어도 내 얼마를 먹는 거 나를 기르길래 다 어디서나 그저 소리 부른다 약사라고. 그런데 내 지금 이 아이 댕기고 아이 먹고 우선 이걸로 내가 지금 제일 문제가 곤란한 게 밤에 잠 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픔이 어지러움이 이게 심하게 발작할 때는 막 토한다. 토하는 소리 어지러워 이러면 나 눈도 못 막 걸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못 난다. 조금만 일어나 움직여도 막 돌아가고 이래서 그러는 소리 너 고연이도 몇 번 주워내는지 모른다. 그래 그래던 게 병마 되면 또 이게 발작하고 이러면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먹기 시작해서는 그런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선택 잘했죠. 선택 잘했습니다.
2: 머리 이렇게 아프고 그러던 게 그냥 기대고서 등도 편 달고 있고 이랬는데 다참다시 머리 아픈 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 징하네 얼빤한 게 그래서 잠을 못 깬 것 같고 머리가 썩이고 새타양 게 미네 이래 사유가 국리가 말은 내 하는데 원래 말은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정신 없는 말 같은 게 내 글로도 미네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던 게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 완전히 우선 머리 회전한다. 회전 좀 아이 됐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 우선은 머리도 이렇어서 이게 사회도 이래하고 말도 하고 이 무슨 계산이에 안 사는 것도 하던 게 그것도 아이디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제대로 됩니다.
0: 아이고 좋은 효과를 봤죠. 예.
2: 계산 이런 거 안 사는 것도 주사 놓기 전에 버뜩버뜩 다 하면 이랬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얼빠나면서 이렇게 머리 무수고 쌀라가도 쌀라온 게 나간 게 무수고 생각이 안 나서 다 잃어버리선 또 집에 와서는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가고 이래면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 우선 완전히 이전처럼 조금 그렇게 된다. 이래면 너무도 이게 좋고 하니까 친구들과도 말하고 다른 거 자꾸 그러지 말고 우선 이것은 대화라 못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제일 살아난 걸 보면 정말 좋긴 좋겠다 이랬다. 그래내 지금 이번 활동에도 이거 어쨌든 우선 다른 거 다 그것도 지우고 서리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균 이게 내게 만들고 내가 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하니까

0: 저는 이거 선택하자 하고 서로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선생님들이 이게 좀 정말 동충하터가 사람께 이렇게 좋은 거에 알선해줘서 먹기 시작했으면 지금 이렇게 좋아질까요?
1: 선택 잘했죠. 예.
0: 더 살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0: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모르겠습니다.
1: 웬만한 이번 활동에 참여하시려다가 되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830666번에다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젊어서부터 저는 신경이 연민하니까 나 다시 못했댔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지금까지도 그냥 이게 어쩌 고집병이 돼서 또 다시 못했댔습니다. 그러다가 뭐냐고 먹기는 그냥 먹고 먹는 것 잘 낫지 않지 그냥 뭐 안정이나 수면제를 먹어야 조금씩 다 됐습니다. 그래 고생하다가 지금 방송 듣고서 당중 하초가 진짜 고산 지역에 자라고 안일한 지대에서 자라지 별에는 벌레로 되고 별에는 풀로 되는 약이라고 해서 지금 정말 신기한 약이라고 싸서 먹었는데 전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1: 맞죠. 예.
3: 직접 먹어보니까 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아프던 손상이 많이 나중에 확실히 알린다.
1: 그렇죠.
3: 그 자지 못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막 퉁퉁 붓기고 몸도 막 붓기는 감도 나고 그다음에 어느 하루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1: 그랬겠지.
3: 그러니까 내 밥도 또 맛이 없고 소화도 막 안 됐대다. 그러면서 배도 막 상하면 이렇던 게 지금 이거 먹어서 어서는 여러 달 먹으니까 이 잠이 잘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1: 맞죠.
3: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것처럼 아프면서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소화 안 되면 또 혓바닥이 있고 한 설탕에서 세탁했다. 입이 많이 텁텁했다. 근데 그 동상이 어제 설탕 싹 벗어져서 입이 텁텁하지 않고 입안이 급분났습니다.
1: 맞지요.
3: 그러니까 여러 달 먹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알립니다. 그러니까 건조증이 있으면서 그냥 가려움증이 나타나더니 가려움증에서 없어졌습니다.
1: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가렵다는 분들이 네. 피곤 없는 자로 인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화계통이 좋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3: 네, 네.
1: 이런 소화계통이 잘 안 될 때가 되면 진액을 산생해서 우리 소화계통 비장유가 좋아서 진액을 산생해서 네. 배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피가 원래 보내지 못할 때는 피공농자로 인해서 우리 뭐 피부가 마르거나 또 피부병이 오거나 그런데 이런 가려운 증상도 동청하자 발효기문에서는 꼭 해결 받습니다. 예.
3: 예, 진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맞죠.
3: 예, 변세 인후염이 있어서 그냥 목 안에 터지는 것을 아프기도 하고 그냥 목 안에 무슨 꼴도상어 같은 게 이랬댔습니다. 굉장히 맥해하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다 없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나아졌어. 약간 없어서 그렇습니다.
1: 맞죠, 예.
3: 예, 남마다 손 효과 잘 보고 있지. 한 가지 약보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내 들어보니까 활동이, 오늘이 마지막 활동이라니까 나 집에 약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도움이 있는데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으려고 지금 오늘이 열려가서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동청하초 발효균분 본약도 예. 더 드립니다. 이런 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가서 더 어렵지만 아니 이게 무효 되지 않을까?
1: 어렵습니다. 예예 예.
3: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좀 오래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 잠도 못 자고 특히 온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이 다리 무릎은 또 차고 그다음에 이 피부가 많이 말라가지고 그 손이 그 손끝이랑 또 발이 발 그 깃털이랑 뭐 이 다리랑 피부가 많이 말라가지고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가슴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끔사니까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아이져가지고 폐수술 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뭐 오래도 살았고 그다음에 내가 몸도 뭐 그 건강할 뭐 세약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하면서까지는 치료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자고. 처음에는 등원약 아이 되니까 또 등원의 등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물은 다 좋다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몇 해 동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 서리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에 대한 이 강의를 듣고 서리 동충하초 선생님 부사장님들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가슴이 편해지고 낫기 시작하던데 그거는 3년 만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상에서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나 이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1: 그전에는
4: 예, 밥도 잘 밥 먹기 싶을 생각도 없고 이런데 지금은 하루 삼끼 때 되면 꼭꼭 밥 배고파가지고 밥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밥 먹고 소화해야 되는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건강한다. 그리고 3년 4년 정도 나간 감기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로맨이지만 생활상에서 집에서 자리 자립하면서 잘 반나가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있잖아요. 예, 그 자녀들이 부담도 덜고 뭐도 근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맞지요?
4: 그래서 이, 예, 내가 생각건데 이 동충하초는 정말 다른 약에서 들어 못 보던 그 4,500m 고온 높이에서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정말 다른 이런 약에서는 이런 설명 들어도 못 봤는데 이렇게 진지한 약물이고 또 특히 발효한 약물로서 30대 효과를 보는 이런 진지한 약물이기 때문에 특히 동충하초 약 성분들이 다른 약물에 내가 약 많이 썼지만 거기에는 근본상 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동충하초를 써서 내 병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지?
4: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내 이전에 이 수술했던 어땠을까 하면서 정말 내가 수술 아예 하고 동충하다 생겨가 정말 정말 내가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지요. 예.
4: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저는 활동할 때 싸게 되면 활동할 때 싸니까 그렇게 경제상 너무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1: 맞지요.
4: 예.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약만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아이 되니까 이 약도 약 많이 썼는데 지금 이 한 가지 약만 쓰니까 약 먹기도 좀 편한다.
1: 맞습니다.
4: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많고 노년이고 하니까 나 이렇게 좋은 약을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네.
5: 예, 예.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그래.
5: 근데 예, 동네 효과를 못 보고 있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 아픈 데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한 줌씩 먹었는데 고혈압에 고혈증, 심장, 콩팥, 위, 무릎, 관절, 이 거리까지 너무 아파서 예, 아예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1: 예,
5: 눕혀야도 맞을까 봐. 예. 그런데 지금 예, 그렇게 아프던 게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는 병이 많이 오던 데였습니다. 이전에는 예, 그것도 그렇지만 감기를 예, 어디서 감기야? 암 감기라고, 예.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 그래서 1년에 감기를 달고 사니까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1: 맞습니다.
5: 머리 아프고, 심장 두근거리고, 이가 소화해야 되고, 이랬던 게, 지금은, 때되면, 용 배고픕니다. 이전에 배고픈 거 몰랐는데. 배고프고, 예. 밥이 마시고, 예. 밥이 마시니까 나의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5: 이전에는, 때돌아오면 밥 먹기 싫어서, 이거 또, 어쨌든 살기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싶지도 않은 거 먹어서 무슨 살러 가겠는가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밥도 마시고 힘이 납니다. 개구에

0: 잠을 잘 못 잤는데 지금 이전에는 2시간이나 3시간 잠 기껏 잤는데 지금 한 6시간 많이 잘 땐 6시간도 잔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 아무래도 이게 활동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9각도 주문한다.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1: 1832-0600번에다 연결하면 우리 본약 예.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예. 본약을 더 드리기 예.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2: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는 선생님 동충하토로 수고 영 좋습니다. 우선 먼저 혈압이 정사에 대했지. 심장이 똑똑똑똑 섰다, 무술 끊었다, 이렇게 뛴다는가? 이 의사들이.
1: 심혈이.
3: 예, 그래던 게 그게 순스럽게 일 없었지.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지. 그 다음에 골이 아예 아프니까 아침은 고라니 이렇게 가벼운 감이 나면서 정신이 좋습니다.
1: 맞죠. 정신이.
3: 예.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나는 영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던 것도 어전 하나도 아예 아프. 왼쪽이 아프던 게 예, 또 오른쪽 건네왔는지 왼쪽이 아프고 오른쪽 왔다 갔다 하던 게 예, 그것도 감 없이 싹 사라졌답니까?
1: 맞죠.
3: 예, 어쨌든 예, 동충하소 특별한 약입니다. 이전에는 예, 정말 병살에 예, 강주리에다 담아놓고서 여러 가지 약 뭐 이전은 그것만 먹어놓고 난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
1: 맞죠.
3: 먹을수록도 예, 동충하소 별로 고소한 이런 감도 나더라만
1: 예.
3: 예. 그래 영 좋지. 소변이 잘 통하지. 대변이 잘 통하지. 대변도 이전에 색깔랑 그래도 식으면 이 민들레 꽃이처럼 영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예. 예, 마음도 편안하고 예. 할도랑 어디나 다 다 참가. 예. 문의 할도일로 무슨 어찌 왜 이래 선생님 남이 뭐도 이야기라는 게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선의분도 이야기를 했지. 할도가 어제는 끝난다는 거. 네. 이게 선생님 할때 끝나서 그니 계절이 또 약은 좀 있지만 아홉도 싸다고
1: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원약도 더 드립니다.
3: 아 그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예. 예.
3: 우리 계속 달고 있을 사람들은 이 활동마다 싸야 된다만
1: 맞지요. 예.
3: 예. 선생님 어쨌든 좋은 약 소개라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지 선생님 말씀들은 병도 다 떨어진다.
1: 감사합니다.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이게 방송 듣고 소리 이 동충아 견분이 별로 내게 맞는 것 같아서 전번에 3통 싸서 먹었습니다.
4: 아, 예.
3: 그런데 좀 낯은 낫다 하는 감각이 있으니까 9통 배달받자 그랬는데.
4: 아, 그...

0: 그렇죠. 저런 약이라는 건 내가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서 내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네.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약을 사시게 되면 본 약도 더 드립니다. 우리 우대 활동 근황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우대 네. 활동에서 또 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 다 연결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분들, 많이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이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골가병으로 인해서 통통 때문에 밤중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나서 특히 우리 십이장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저녁에 밥을 먹어서 서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내 내용물이 없을 때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통이란 것이 나타나서 우리 밤중에 깨어나면서 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소변이 많은 원인, 남성분들은 그런 전립선 질환, 그리고 여성분들은 방광염 때문에 소변 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현기문은 내가 어떤 원인을 해서 잠을 못 자게 되든지 간에 모두가 그 원인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불면증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력감퇴가 있다거나 건망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분들 모두가 머리 피공급이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 피공급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는 심장요원인,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장이란 거는 우리 각 조직에다 피를 나눠주는 그런 장기인데 자기 자체가 병력이 되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맥경화 때문에 머리가 그 우리 머리에 피공급이라는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경력감퇴 건망증이 와가지고 치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역시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쓴다게 되면 이런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시겠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잠시 그 생각들을 붙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작은 순간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6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리지옥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파리지옥은 식물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햇빛을 받고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데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조용히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식물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마치 동물처럼 사냥을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곤충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입을 닫고 먹이를 붙잡는 식물, 바로 파리지옥입니다.

처음 파리지옥을 보는 사람들은 식물이라기보다 생명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작은 괴물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리지옥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진화를 선택한 식물인데요. 파리지옥은 북아메리카 동부의 습지대에서 자라는 식충식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파리를 잡는 덫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 식물은 늪지와 습지처럼 토양의 영양분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보통 식물은 흙 속 질소와 무기질을 흡수하며 성장하지만 파리지옥이 사는 땅은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리지옥은 오랜 세월을 걸쳐 특별한 생존 방법을 발전시켰는데요. 부족한 영양분을 흙이 아닌 곤충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어 식물처럼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추가적인 영양분을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 파리지옥은 식물과 포식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으며 지금도 식물 진화의 놀라운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파리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사냥 도구인 덫입니다. 입끝 부분이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안쪽에는 붉은색을 띠는 부분이 있어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입 안쪽에는 아주 가느다란 감각털이 여러 개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리지옥의 감지 장치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털이 한번 건드려졌다고 해서 바로 입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린 먼지나 빗방울에도 반응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리 지옥은 일정 시간 안에 감각털이 두 번 이상 자극받아야만 덫을 닫습니다. 이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 행동으로 여겨져서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곤충이 입 위를 걸어 다니며 털을 건드리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 신호가 입 전체로 전달되면서 순식간에 덫이 닫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데요. 식물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하지만 덫이 닫힌다고 해서 곧바로 소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리지옥은 잡은 먹이가 정말 먹을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답니다. 만약 작은 돌멩이나 나뭇잎 조각이 들어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입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곤충이 안에서 움직이며 계속 감각터를 자극하면 파리지옥은 살아있는 먹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덫은 더욱 단단히 밀착되고 소화액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화액은 동물의 위액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곤충의 몸을 서서히 분해합니다. 며칠에서 길게는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곤충의 연한 조직은 거의 모두 녹아 없어지고 단단한 껍질만 남게 됩니다.

네, 며칠에서 길게는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곤충의 연한 조직은 거의 모두 녹아 없어지고 단단한 껍질만 남게 됩니다. 파리지옥은 이 과정에서 질소와 린 같은 중요한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소화가 끝나면 다시 입을 열어 다음 사냥을 준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의 덫이 영원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몇 번 정도 먹이를 소화한 뒤에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말라 죽습니다. 대신 식물은 새로운 잎을 만들어 계속 성장합니다. 마치 오래된 도구를 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파리지옥이 처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단순히 희귀한 식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과거 사람들은 식물을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파리지옥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식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은 파리지옥 연구에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식충식물에 관한 책을 집필하며 파리지옥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식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위는 파리지옥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식물도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견이었죠.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파리지옥 내부에서 실제로 전기신호가 흐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동물의 신경계와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파리지옥은 생물학, 진화학, 식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을 수백 년 동안 자극해온 셈입니다. 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인간과 공생하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그리고 그 새로운 시선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양철 지붕이나 함석 지붕을 올린 집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여름에는 해가 질 무렵 집에 들어갈 온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낮 동안 지붕이 햇볕에 달구어져서 집안이 아예 찜통이 돼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뭐 사라진 이 풍경을 뭐 태국이나 윈남 등지를 여행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또 누군가에게는 신기함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신기함과 추억 그 사이에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함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소나기 혹은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원칙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이야기, 열망은 자연법칙을 넘어선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목격한 기적같은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4년 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분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 아기는 귀가 없이 태어났고 의사는 그 아이가 청각장애인이자 언어장애인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의견을 단호히 반발합니다. 그는 그 아이 아버지였고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우리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 에머슨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저 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겸손히 들으려 할 때 각자에게 맞는 지침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맞는 지침은 바로 열망이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열망했던 것은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그 열망에서 한순간도 물러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한때 자신이 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스스로 마음속에 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그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귀 없이 태어난 갓난아이가 누워있었고 그 아이는 외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귀 없이도 소리를 들을 방법을 찾겠다는 자신의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해하려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소리를 듣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아이의 마음을 채우기로 마음먹었고 그럴 때 대자연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미약 하나마나 아마 이 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소리가 미약하기나마 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죽음기를 샀을 때입니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취되어 죽음기를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티퍼레일리까지 가는 길은 멀구나 라는 곡을 좋아했고 어느 날은 추궁기 앞에 서서 자신의 치아로 추궁기 상자를 가장자리를 꽉 문 채로 그 곡을 거의 2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아버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 아래쪽 위 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을 통해 그는 아이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불타는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립심과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히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서 들려주었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인생의 짐이 아닌 대단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성적으로 생각하면 귀 없이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신념에 기초한 열망이 리성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그에게 계속 노력하도록 힘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아들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었고 자신이 형보다 분명 유리한 점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귀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는 설명에 아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몇 달 동안 아이는 신문을 팔고 싶다고 조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인 아이가 길에 혼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이는 스스로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남겨진 아이는 부엌 창문을 기어넘어 밖으로 나갔고 이웃의 구두장이에게 민폐로 6원입니다. 6원을 빌려 신문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문을 다 팔고 난 후 다시 신문을 사서 파는 일을 그날 저녁 늦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날의 수익을 맞춰보고 빌린 6원을 갚은 후 아이의 손에는 42원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침대에 든 아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끄집어낸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심으려던 자신의 노력이 성공했음을 알았기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본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갔던 작은 소년의 모습이었다면 아버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용감하고 자리심 있는 어린 사업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통해 내가 배운 사실은 장애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오르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를 스스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거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작은 청각장애

소녀는 소학교, 중학교, 고중을 거쳐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수화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고 그 결정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아이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이에게 또 다른 전자 보청기를 사용해볼 기회가 주어졌고 마침내 보청기를 머리에 착용한 후 전원을 연결했을 때입니다. 마치 마술처럼 정상인처럼 듣고자 하는 그의 평생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정상적인 청력을 얻게 된 겁니다. 한 아버지의 불타는 열망과 확고한 신념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진정 불타는 열망이 현실로 실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열망이 지닌 힘이 얼마나 견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도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우리가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이 천연 그리고 유기농 열풍, 그 중에서도 특히 주방에서 사랑받는 나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 왠지 모르게 좀 플라스틱보다 훨씬 근사하고 우리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플라스틱에서 이 발암물질이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금속 제품의 이온이 걱정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 이 어떤 분은요, 환경을 생각해서 계속 친환경 젓가락과 나무 그릇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나무 그릇이 잘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조사들이 많은 화학약품과 중금속을 첨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자, 이 질문의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 그릇의 실체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무 토막이나 대나무 같은 천연 재질로 만든 그릇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나무는 원래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분은 세균이 번식하고 나무가 썩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에 따라서 100% 원목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코팅을 전혀 하지 않은, 말하자면 벌거벗은 나무 그릇은 이 사용 후 바로 깨끗이 닦고 오래 물에 담가 두지 않으며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뤄야 합니다. 만약 색깔이 변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부분적으로 닳았거나 갈라진 틈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세균이 번식한 나무 그릇은 플라스틱 제품보다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을 입은 이 나무 그릇은 어떨까요? 페인트를 칠하면 확실히 물에 강해져서 변색이나 균열 걱정이 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릇에서 떨어져 나간 페인트 조각을 음식과 함께 우리가 먹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인트는 선명하고 안정적인 색상을 내기 위해서 중금속과 유기용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 성분들은 결코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열이나 산성 음식에 의해 녹아내려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면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화려한 외투를 입은 나무 그릇은 오히려 플라스틱 그릇보다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상적인 나무 그릇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본연의 천연색을 간직하고 만져보면 매끄럽게 코팅된 그릇입니다. 이것은 나무 그릇을 만든 후 표면에 오칠을 한 것인데요. 오칠은 보호막 역할을 해서 나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나무 그릇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여기서 걱정하실 이 분들이 계실까봐 더 말씀드리자면, 오칠은 페인트와 완전히 다른 물질에 속합니다. 오칠은 온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수지로 그릇 표면에 칠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면 독성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일본 음식점에서 보는 이 고급스러운 칠기가 바로 이 오칠에 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오칠 그릇을, 오칠 가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나무 그릇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도 좋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오칠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 그릇을 골라야 할까요? 우선 최대한 천연색에 가까운 그릇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한 그림이 없고 페인트칠이 아닌 오칠이 분명한 제품을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제품은 그 사이로 이물질이 끼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고, 포장된 제품이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그릇이라도 설거지 후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복된 사용과 수세미로 인한 잦은 마찰은 표면이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무 그릇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두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워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갈라지거나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그 표면에 이미 세균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무 그릇의 장점과 그 주의할 점,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 제품이라도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진정한 안전과 우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신기함과 추억 사이에는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겪고 느끼는 그 시간들이 단순한 구경거리를 나만의 이야기로 바꿔줍니다. 세상에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함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내가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비록 작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해도 언젠가 누구에게는 신기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해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 씨 현

대 병원은 우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영길시 북대 흥안 립체교 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은 모두 120개의 병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자체의 특색인 치료 방법, 그것이 바로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모두 한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것은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까지 완전 책임지는 것이 연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이남병, 잘 낫지 않는 만성병 증상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 또 해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접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의가 있는가 하면 한 중년에 40, 50세 조기 중기 대퇴골 무혈괴사 환자입니다. 고관절이 은은하게 아프고 걷고 무거운 물건을 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미 여러 3급 병원에 가서 치료해봤는데 인공고관절 교체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어서 고관절 교체를 하지 않고도 자기 골두를 지키는 보존 치료는 없을까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우선 대퇴골 무혈괴사가 어떤 병인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넓적다리와 뼈 윗부분은 골반뼈와 함께 엉덩이 관절, 이거를 바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 여기에서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 제일 위쪽에 그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이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가 생겨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피 흐름이가 끊겨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 조직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괴사된 뼈에 사람이 몸을 지탱해주는 압력도, 거기에다 혹시 또 어떤 물건을 들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골절이 되면서 이때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함몰 꺼져 내려갑니다. 이래서 고관절 자체 손상이 나타납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못해서 그래서 다만 그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말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다한 음주, 술을 경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또 부신피질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격소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몸의 다른 장기 질병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혹시 신장의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과 또는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또 잠수병, 물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또 혹은 통풍병이나 방사선 조사,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 외에도 원인 불명에 어떻다는 경우가 밝혀지지 않은

0: 예, 이런 사람들 한40 내지 50%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도 외상 바닥거나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자주 합병되기도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대퇴골 무혈괴사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외상 바닥거나의 교통사고라든지 네, 이런 외상 또 대퇴경부에 골절이 됐거나 할 때 혹시 또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자주 합병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뼈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이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에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혈관이 손상됨으로 해서 예, 그래서 조골세포의 기능이가 저하되면 뼈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박상과 같은 기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퇴골 무혈괴사는 주로 30대 내지 50대 좀 젊은 연령에서 처음 발생하고 네, 이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괴사가 일어나는 예, 질환인데 문제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예, 고관절 부위 통증은 괴사가 발생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예, 그때부터 괴사 부위에 골절이 시작되고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되고 처음에는 체중 부하를 받을 때만 즉 땅을 디딜 때만 예, 심해져서 쩔뚝거리게 되고 앉거나 누워있을 때에는 훨씬 편해집니다. 더 진행이 되면 통증과 대퇴골두에 함몰에 푹 꺼지는 문제, 변형이 생기고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기가 힘들고, 예,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가 고관절, 예, 이 엉덩이 관절, 예, 허벅지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기가 어려움으로 양반다리하고 앉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런지, 예, 한번 자기절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퇴골두 모혈 계산은 진행이 단계에 따라서, 예, 몇 단계로 분류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과 함께 또 잘 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MRI의 자기공명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것이 제1 단계. 점차 괴사가 진행이 되면 엑스레이 그 사진 촬영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엑스레이 했는데 발견됐다는 것은 그건 저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의 한 몰이 꺼져 들어간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제3단계. 그 다음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고관절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것이 네 번째 단계. 예, 이때는 걷기가 아주 불가능한 상태 이름으로 이거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해서 병원 찾으면, 예, 모두 다 이렇게 권고해 드리는데, 예, 모두 수술은 다 겁나고 선택하기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 1 내지 3 단계 조기나 중기 대퇴골 괴사는 그 관절 교체가 이때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대퇴골 모혈 괴사의 근본 원인은 대퇴골두 주변 혈관이 섬유화로, 예, 막혀져서 뼈의 혈액 공급이 끊겨져서 뼈조직이 괴사되는 것입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비침습 고관절 보존 관리로서 이 막혀진 혈관을 소통해주고, 예, 피가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가 골세포의 재생을 활성화시켜, 예, 우리 뼈라는 것은 한쪽으로 생기는 조골세포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냥 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리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 이 조골세포가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뼈는 줄어듭니다. 예, 나이 들면 모두 이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틀어지고, 아, 이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치료 전 과정에 수술 보형물 삽입이 없고 자가 원래 골두를 보존해서 교체 수술 위험과 재수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중년 장년층의 보존 치료에 아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예, 예, 대퇴골두 괴사로 걷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있고 모든 병원에서, 예, 이 고관절 교체를 권유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 예, 아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제4단계,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예, 대퇴골두의 괴사로 걷고 다리를 들 때 심한 통증이 있고 또 절뚝거리게 된다. 예, 여러 상급병원에서, 예, 일제히 고관절 교체 수술을 권유하는데, 아, 참 수술이 두렵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래서 몇 천인 것이 아니라 몇 만원 정도. 그 다음에 누워있는 시간도 길고, 예, 예, 그리고 문제는 중년 이상이 되면 몸에 기저질환이

0: 많습니다. 지금 현대인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기저질환이 많아서 수술하기가 매우 겁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치료에 있어서 그 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거, 예. 이거는 서의학의 표준 치료일 뿐 뭐 이것밖에 없다. 예,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연세 고령이신 분들, 예, 이런 사람들이 수술하기는 매우 꺼리는 것이고 또 몸에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환자, 예, 이런 분들이라면, 또 그 외에도, 수술이라 하면, 예, 아주, 예, 공포감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예, 부담할 수 없는, 예,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예, 방법이 있습니다. 아, 연길시 현대병원, 예, 현대병원에서는 심부혈관 통과 보존 치료를 적용합니다. 예, 이런 방법에, 예, 직접 찾아서 문의하시도 좋고 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심부 혈액 공급 통로를, 예, 빨리 열어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예, 뼈가 괴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뼈의 자가 치유 능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외제 환자들까지도, 예, 좀 엄중한 중증 환자도 현대병원 치료받고, 예, 걷기에 큰 불편이 없고 통증도 완화되고, 예, 예, 그리고 지팽이를 사용하던 환자분도, 예, 지팽이 없이 자기절로 걷게 되고 관절이 교체하지 않고, 예,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연길시 현대병원, 예,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은 연길시 대퇴골 모혈 기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길신의 환자도 그리고 외지 환자도 모두 소문 듣고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예, 현대병원은 그 입원실까지 있기 때문에 외지 환자들 불편 없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통풍 이것도 아주 그 극심한 통증의 염증을 수반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환자가 이미 오랜 통풍을 앓으면서 손가락 발목 귓바퀴에 단단한 피하 통풍 결석이 생기고 관절이 갑자기 붓고 뜨겁고 심하게 아픕니다. 요산을 빼주는 배출해주는 약을 규칙적으로 먹어도 결석은 줄어들지 않고 발작이 자주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경구요산 강화제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만 낮출 뿐 관절 깊숙이 쌓인 요산결절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 요산이란 우리가 먹은 음식 가운데서 생겨나는 대사물인데 이것이 일반 사람한테는 생기지 않고 이 대사가 이 요산대사를 잘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들 이 요산은 결절이 생겨서 이 결절은 마치 유리 파편처럼 아주 예리한데 이것이 관절에 딱 쌓입니다. 그래서 이 결석이가 관절 활맥이 섬유화로 뭉쳐서 그래서 관절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체내 요산만 관리하는 것은 한 가지 방면이고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국소병소 이완으로 단단하게 쌓인 결석을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장과 신장의 대사의 이 내부 관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대사물은 간장에서 이것이 분해되고 신장으로서 배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벌써 이런 분들은 문제가 간장과 신장의 대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그래서 통풍 결석이 생기고 잘 녹지도 않고 그리고 관절의 발작성적인 통증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통풍 환자의 오랫동안 통풍 관련 약을 매일매일 견제해 드시고 또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 주의하면서 살았는데 통풍 환자 주의할 음식이 육류의 고기나 생선이나 콩제품 먹지 말라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해산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도 주의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신장의 결석, 관절의 결석까지 났습니다. 관절 결석뿐이 아니라 신장에까지 결석. 완치할 수 없고 늘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 통풍은 단순히 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음식이 다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육류 안 먹는 사람 없고 생선 안 먹는 사람 없고 또 술도 그렇고 술 가운데 특히 맥주 다 먹는 음식인데 왜 하필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없고 어떤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기에 바로 간장과 신장의 대사 기능이 약해지고 전신 관절 미세혈관이 막혀서 체내 요산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산을 배출해주는 추수이센젠 배표링 배표주 같은

0: 그렇으니 이런 약을 드시면 요산 수치는 내려갔지만 그러나 간장 신장의 대사를 수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간장 신장의 대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벨라루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진행되며 습근평 주석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다운 악장은 빛나는 로송에 대한 경의이고 우렁차 노래소리는 인민의 소사시에 대한 열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6월 29일 저녁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사와 관종 3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 빛나는 명자를 공동 경축했습니다. 등불로 찬란한 인민대회당은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 55분 흥겨운 악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음악회 현장에 도착하자 장내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산의 노래를 당에 들려주고 당을 어머니로 여기네 아동합창과 함께 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다섯 개 악장으로 나누었고 문예일꾼들은 뛰어난 연주와 정다운 노래로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민족풍의 시대적 강음을 전했습니다. 옹연 홍기성 선율은 조국에 대한 요래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관현악 선인에게는 혁명 선율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토로했습니다. 영산홍, 8월의 개수나무꽃, 황하송, 해방구의 하늘은 혁명 전쟁연대 국민이 똘똘 뭉친 장대한 화폭을 되새기고 억만 군종들이 당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희열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에 식량을 운반하다, 호접 천변, 빨래 노래, 봄이 들판에 나는 조국을 위해 소교를 바친다. 태양이 다시 코르간을 비추다로 구성된 관현악과 합창곡 다채로운 삶의 터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제반업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와 군종들이 함께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활기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관현악과 합창 희망의 들판은 개혁개방일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염원을 노래했습니다. 10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분발 정진했습니다. 활기가 차 넘치는 전반 음악회는 다채롭고 정체로웠습니다. 관현악 산수 환가 이심전심은 신시대 날로 발전하는 성시의 기상을 보여줬고 교향합창 종만자라는 솜씨한 감정으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했습니다. 관현악 이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더 높은 기세로 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논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를 열창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 서기처석이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민법원 원장 최고민검찰은 검찰장 전국정효 부주석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조항 당정군과 군중 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 동지, 강민주 당파 조항과 전국 공상업자 연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 대표, 공훈 영예 표창 수상사 대표, 로 당원, 로 간부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 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 대표, 북경 조등부대 장병 대표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북경 조오대 국빈관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벨라루시는 상호 신뢰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벗이고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풍문의 실현 속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연간 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해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양국 간 전천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됩니다. 습근병 주석은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쌍무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가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며 벨라루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은 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실무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유엔 상해 협력 기구 등 다각 기제 내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평가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의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이며 쌍무 실무 협력이 전면 심화하면서 벨라루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출하고 초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중대한 기여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계속 밀접한 조류를 유지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왕위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중공전 총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합니다. 대회는 또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합니다. 중앙방송 총국 산하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종합채널, 뉴스채널, 중문국제채널, 국방군사채널, 4K 초고화질 채널, 중국국제텔레비전 방송국 각 외국어 채널, 중앙민방송국 중국의 소리, 광역도시권의 소리, 중국국제방송국 글로벌정보방송 등 채널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중앙방송총국 미니영상 플랫폼, 뉴스 뉴미디어 센터, 중앙텔레비전 방송넷, 신화넷 등 중앙중첩 뉴미디어 플랫폼이 동시에 중계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 당면 대외무역 정세와 무역 강국 건설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는 전망계획 탄소배출

0: 정점 행동 방안과 국민 건강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화 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관건기술 난제의 해결과 초대규모 지능화 연산 클러스터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기업이 기초연구와 최전방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산업체계가 완비화하고 응용 장면이 풍부한 등 우세를 발휘하며 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규모화 상업 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과학기술 윤리, 측험과 인증 등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며 동태적 적응, 급별 분류의 안전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인공지능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외무역 발전에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신용대출, 신용담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양질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에 대한 지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대를 촉진하고 화물 무역의 브랜드 영향력과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며 무역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국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섭외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 구조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녹색 경제 성장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분야 관건 고리에 착안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 표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통계와 체산 등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고 녹색 저탄소 방향을 국민 경제 순환의 재영역과 고리에 융합시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에 녹색 바탕색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연내 건강 중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생명주기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의료, 의료보험, 질병 통제 등 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양질적이고 능률적인 건강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정책을 보완하며 건강 분야의 신흥 서비스 업태를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건강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중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조사연구 협상 좌담회가 6월 2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민주당파 조항, 무소속 인사들이 전개한 중점 고찰 성과와 조사연구 성과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혼영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과 중국 공산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각오를 제고하고 량완 대책

0: 를 강구하며 솔직한 권위를 재개하는 직무리행의 책임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왕혼용 정력조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버팀목이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갈증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잠정당과 잠정역량의 직무리행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15차국인 전망계획기간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임무와 배치의 사간에 깊이 있고 건설적인 대책과 권위를 연구하고 재개하며 다당협력의 우세로 당과 국가의 사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중래, 중국민주족준의 조항주석 최달봉,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무소속인사 대표 광뢰가 좌담에서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제도 계획을 심화하며 문화소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투자 공간을 효과적으로 적극 확장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실용적 정책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리간구리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시장감독관리전국 책임자들이 당회 인사와 협상하고 교류했습니다.
1: 국무원이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교육강국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전면 관철하고 교육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실천하고 덕에 의한 인재 양성 신구도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지 역할, 교육 공공서비스 질과 수준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3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에 대한 전망적 포석, 교육 구역에 대한 포석, 인재 양성에 대한 포석을 최적화할 때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교육 발전 이념을 수립 실천하고 교육 평가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디지털, 지능화 변혁을 추진하는 등 여섯 가지 면에 대한 종합적 개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응용형 본과대학 두 가지 우수 건설계획, 국가융합학과 중심건설계획, 대학 졸업생 질 높은 취업 촉진 계획 등 15대 중대 프로젝트도 배치했습니다.
0: 7월 1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혁명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로정에서 부단히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서 열린 초심과 인심 연결 시범 당교육 교실에서 상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서군병원의 여러 세대에 걸친 공산 당원들의 분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서군병원의 운남 목강현 이민병원 지원의료팀 팀장 등양은 목강현의 15개 향과진을 모두 돌아보았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 지원을 지속해 현지 민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래 서군병원은 강서서군, 운남 목강 등 지와 맞춤형 지원 관계를 맺고 량질 의료사원을 기층에 내려보내 국가의학사업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 당위원회 서기 호위국은 홍색 유전자와 홍색 혈맥을 전승하는 과정에 공산당원은 과감히 앞장서 정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 남호혁명기념관 복적광장에서 신입당원 대표와 기관당원 간부가 당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새로 입당한 강시 교통운수국 라만력은 항상 당원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당 규칙과 당 규율을 준수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순의 열과 땀으로 이민을 회봉사는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후 당원들은 남호 호심도로 향해 붉은 배를 가까이에서 참배하면서 붉은 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철강성공안청 경찰 시효로는 청년 당원으로서 위대한 당창근 정신과 붉은배 정신을 전승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지속과 실천의 근본으로 삼고 기술 직무에 몰두하면서 세대적 개주봉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6월 29일 철강성 소금시 2026년 신입당원 단체 입당 선서식이 조항홍군 장정결책과 출발중점 전시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원들은 단기를 향해 장엄하게 선사하면서 당과 이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굳게 다졌습니다. 선서 후 당원들은 조항홍군 장정결책과 출발 역사 전시관을 참관하고 해설을 듣고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장정정신을 체험하고 분투의 힘을 진작시켰습니다. 서금시 홍기가도 방공실 당근실 직원 증흥호는 단체 입당 선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상과 신념을 다지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장정 정신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 힘을 삽 동력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로 입당 소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025년 광서 쫑족 자치구 료조시 우렁이 쌀국수 전 산업사슬의 매출액이 8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천억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한 이 지방특색 음식의 배후에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몸담아온 당원 간부인 광서 쫑족 자치구 료조시 상무국 부국장 가건공의 노력이 숭배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된 흐린 날씨로 료조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건공은 차를 몰고 료장강구 성단진의 대나무 재배 가공 기지로 향했습니다. 가건공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많아 죽순 자람새가 좋다며 한 가정이 삼십물을 재배하면 가족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가건공은 수첩에 문제 리스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료조의 전통 방식으로 절인 대나무 순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며 상하류 산업 사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항목마다 진척 상황과 책임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나온 가건공은 다시 오봉구 우렁이 쌀국수 산업단지를 찾아 사전 포장과 생산 라인 가동 상황 그리고 해외 주문과 비축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현재 류주의 우렁이 쌀국수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가건공은 컵라면에서 개발을 받아 우렁이 쌀국수도 즉석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 팔 수 없을까는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반과 시설, 시장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가건공은 난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건공은 반머리와 생산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건공은 현장에 직접 와봐야 죽순 자람새와 판매량을 로해할 수 있다며 공급이 딸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하는 등 면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가건공이 참여해 추진한 광서 쫑족 자치구 식품안전 지방 표준인 류주 우렁이 쌀국수 표준을 시행하면서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 가건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를 수차나 방문하고 온라인 판매와 유통 경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렁이 쌀국수는 3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20여만 명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가건공처럼 수많은 기층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공은 일개 당원으로서 특히 일선에 몸담고 있는 기층 당원으로서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군중과 기업이 만족하도록 가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이 6월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전년 영업수입이 20조 8254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온 총액이 1조 9034억 원에 달하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 로드리게스가 6월 29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조난자가 1,719명, 부상자가 5,034명, 그리고 의료기관

기구와 야전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2,6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까지 베네수엘라에 화교와 중국인들이 구호물자 1,700톤을 기부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가족 수만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소피와 샤닌와 총석이가 일전에 중국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장기 계획에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 길을 위해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인프라, 기술을 볼 수 있다며 그 어디나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종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강유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그리고 집행력을 통해 재반 정책의 관철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이 5개년 전망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 공산당은 명확한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능하고 상호 보완하는 정책 체계와 자원 배치 기제를 통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유익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는 장기간 밀접한 친선 교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친선은 나미비아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연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두 나라 우정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양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공동 발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당은 고위층 상호 방문과 간부 양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갓 사용에 투입한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본부 건물은 중국 기업이 도맡아 건설한 것으로 건물은 넓고 밝으며 시설도 선진적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기업이 보여준 전문성과 건설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채의 건물이 아니며 나미비아와 중국 간 친선 협력의 중요한 견증이기도 합니다. 지방행정장관으로 있을 때 샤닌와는 현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기에 중국 기업이 도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료애하고 있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에 따르면 빈트후크의 새 공항 도로와 렌두의 모든 마을을 이어놓는 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공정은 나미비아의 교통 조건과 민중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영역에서 상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은 시종 나미비아의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나미비아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량호한 시장 예비를 갖고 있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바오밤 나무, 계열 제품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양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아프리카의 현지 가공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샤닌와 종석이는 인문 교류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이라고 표했습니다. 샤닌와 종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학습 기회라며 대면 교류와 현지 고찰을 통해 중국의 발전 도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료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들이 나미비아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더 많은 나미비아 청년들이 중국을 료해하길 기대합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우정은 전승이 필요하고 협력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미비아와 중국 양당의 친선 교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양국의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짊어지며 양측의 공동 사업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종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프로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오늘의 학습 코너 시간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9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용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분 편 정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세 가지 대사를 경험했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세 번째는 빈곤 해탈 공약전과 조여사회 전면 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또 특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듣고 교묘한 전고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 속에 깊은 사상적 함의를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주황 당산문헌연구원 부원장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사회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저는 20차 당대회 대표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큰 고무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 언급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조항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과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총괄하여 당과 국가 위협 발전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하고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발 진취의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의 영도를 둘러싸고 세 가지 문제를 교류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세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生天地间长路 有险夷，世界上没有哪个党像我们这样遭遇过如此多的艰难险阻，经历过如此多的生死考验。방금
2: 우리가 들은 것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당사학습교육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영도, 포치와 추진, 솔선수범하에 진행된 한 차례 매우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이 시는 어느 시인의 어느 시에서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녀갔습니까?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타남과 험나남이 함께할 것이다. 이 시구는 원나라의 저명한 시인 원호문의 림분 리씨 이문당 이수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어렵고 굴곡적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를 내로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도덕기풍이 물란했습니다. 공자는 55세부터 14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열국을 돌면서 주왕조의

0: 이내 이 범죄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14년 동안 공자는 조소와 냉대, 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정나라로 가는 길에서 제자와 흩어졌습니다. 그의 제자 자공은 어디에서도 스승을 찾을 수 없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스승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결국 한 길손이 알려주기를 동문어구에 서 있는 노인을 보았는데 행색이 하도 초라해 초상집 개같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자공은 급히 동문어구로 달려갔습니다. 스승과 만난 그는 조금 전 정나라 사람이 그에게 한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슬픔에 잠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분이 상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네,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기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고 혼을 잃은 초상집 개라고 했는데 너무 생동한 말이구나. 딱 맞는 말일지어다. 운명의 좌절을 겪은 공자의 이 말은 분명 스스로를 조소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리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더없이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가 인용했던 인생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식구는 우리 당이 겹겹한 좌절과 시련 속에서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과감히 투쟁하고 과감히 승리하는 위대한 정신을 연마해냈음을 설명해줍니다.
1: 지금까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그리고 해협연한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이란이 단일 방향의 공격용 무인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하던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을 공격했고 이번 미군의 타격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실시한 첫 군사 타격입니다. 상황은 서로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화물선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이 미국과 이란 양해각서 관련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화물선을 습격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27일 미군의 공습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비대 해군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여러 목표물을 습격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배후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협 개방 이후 국제해사기구는 이란의 북부 항로와 오만의 남부 항로 등 두 개 우회 항로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선박 항행 시 반드시 이란이 인정한 호르무즈 해협 북부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항로 외의 항해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피격된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은 당시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안보연구소 데니 지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은 이란이 선박들을 이란 인근 항로로 강제 진입시킴으로써 해협 항로와 통항 허가 등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통해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군사력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

그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수차례 말했지만 화물선 비격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해협 항행 담판에서 비동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한 자국의 권위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말 추가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쌍방의 군사 행동 규모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충돌로 번질 위험 부담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타격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미군은 계속해서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 역시 이란이 양해각서 이행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전화로 직접 소통하면 되지만 폭력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달성한 양해각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 조항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당초에도 부족했던 양국 간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합의 이행 의제에 대한 의심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말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후보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지난주 프랑스는 희귀한 폭염에 빠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 파리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치솟았고 밤의 기온도 섭씨 30도에 근접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공봉사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폭염 대응과 공공지출 증가 등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드물어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 총리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 비율은 2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선풍기나 차량, 통풍 등에 의존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나 옥상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장소는 극심한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올해 폭염 날씨는 에너지와 교통, 일상생활까지 교란했습니다. 프랑스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부하가 커지면서 설비 고장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5만 명의 전력 사용자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파리 일부 지하철과 궤도 전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극한 기후는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근본 원인은 공공봉사 분야에 대한

재정 도입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친환경 기금은 당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로 조성됐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 8억 3,700만 유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생태전환부 모니크 바르비 장관은 당면 자금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철도와 전기줄 보수에만 수십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특정 보조금, 지방정부 참여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는 최근 병원 냉방 설비 설치를 위해 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프랑스는 몇 번의 예산 주기 안에 30년간의 침체를 만회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기금 등 기존의 기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압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프랑스 공공부채는 3조 5,361억 유로로 국내 생산 총액의 117.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 대비 756억 유로 많습니다. 2025년 프랑스 공공적자율은 GDP의 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동맹의 경고선인 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임대비용 상승은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규 발행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의 리자 지출은 774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리자의 급증은 원래 넉넉치 않은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 내원 확보와 예산 우선순위라는 이중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사 알리안스 무역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이 빈번해질 경우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입는 경제 손실은 6개로 2,100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먼저 노동 생산 효율 저하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온이 높을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농업과 건설, 관광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들 산업은 프랑스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산성 하락은 소득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폭염이 가하는 추가 충격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라는 도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저에너지 냉방 시스템, 도시 강원,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안정한 정책과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후 변화 대응이 프랑스 경제 전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뱅킹앱을 열어봐다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 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 덕길 장약방에서 판매하는 이런 장약은 다른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각종 만성병하고 인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점이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립니다. 예, 때문에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고 약품을 쓰는 과정에서도 예,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수시로 상담받으면서 약을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약의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는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 치료는 예, 현대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뇨 곤란이라든가 요실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중년 여성들 중에서 100분의 40%가 요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일단 예, 엄중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은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전에 저희 저기
0: 여보세요.
2: 예, 참 잠을 들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2: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눈물도 좀 나고 자서 그리고 백내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비문증이라는가?
1: 예.
2: 예, 눈앞에 그저 벌레 같은 게,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선생님 방송 들으려니, 뭐, 장약에 관한, 이 증상에 관한 약이, 뭐, 효과 잘 본다고 합니다.
1: 예.
2: 예, 어떤 약들인지, 이에 맞는 약이 있겠죠?
1: 예, 지금 이 환자분이 예. 증상에는 우리 장약에서 눈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디 밍무완도 있고, 밍무스 리워완도 있고, 예. 근데 예. 지금 환자분이 증상에는 치수의 네. 전주완하고 로디밍무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밍무스리워완은 눈이 침침하거나 혹은 눈이 이 피가 지거나 예, 네. 그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쓰시면은 우리 덕길장약방에 네. 직접 찾아가셔서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고 약을 배합하면 좋습니다.
2: 아, 예, 예.
1: 홍화칭강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활동도 예. 또 있습니다.
2: 아, 예,
1: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민모스류의완은 한계료증이 석달인데 3개월분 사시면은 한 달분 더 드리고 또 홍화칭강완으로 10과그 또 면비로 드립니다.
2: 아, 예,
1: 예. 그래 직접 찾아가십시오.
2: 예,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위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간도 있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저 이런 공간에는 간수치도 좀 높고 깨 위에 담당 벽이 좀 두텁고 이러면서 어쨌든 소화자 아예 대구 견남 달가리라는 건 지진 것도 못 먹고 이 삶은 것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이래서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건강이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전신방제하고 숭숭아는
1: 숭숭아는
3: 오전에 두 달 거의 먹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깨우에 밥맛이 좀 옵니다. 깨우 이렇게 다가도 삶은 거 못 먹던 게 점심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던 바에 계속 더 먹자 그랬다.
1: 이 숭수환은 우리 감로 장약에서 간염하고 담낭염 치료에서는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간염병독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그리고 이제처럼 간의 수치 쪼암매가 높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좀 선명하게 본다. 그래 망제가 같이 결합해서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본다.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머리 양육할 이 편두통이 그래서 증상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니까 또 이 복근이나 혈압도 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 혈압이 안정이 또 안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혈압약도 계속 복용해도 그것도 나쁘단데 계속 하겠는가

0: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소장약이 그렇게 좋단데는 좀 소장약 한번 써볼까 이래서 그 장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정황 다 말하니까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1: 네.
0: 지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후에
1: 네.
0: 요거 두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에 40일 먹었습니다.
1: 네.
0: 40일 먹은 게 벌써 아이 머리 아픈 게 이 약 역할이 이 편도탈 그렇게 심하던 게 그게 머리 아예 아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 머리 아예 아프니까 잠이 또 잘 오고.
1: 네.
0: 네, 그리고 혈압도 이래 보면이 예전에는 혈압 파동이 용 심하던데 많이 온정됐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있고, 그, 하신 거부에는, 그, 거부에 대해 그런지 흡수가 잘 되고, 먹기 간편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
1: 네.
0: 용 좋습니다. 그래서 요, 좋을 때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예, 화신 거부에는 요 미세 순환, 작은 혈관 순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돼야 하면 됩니다.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이 모세혈관 각종 혈관 질환하고 이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새로운 이런 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이제처럼 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계속 소리 나거나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이 수면 장애가 있거나 예, 그리고 사지가 좀 차갑고 좀 이 등등 경련까지 일어나죠.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배합해 쓰기 때문에 효과도 좋습니다.
0: 아, 예. 그러길래 몸도 영 가볍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 삼고증이가 로인 분들이 다 큰 문제죠.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아.
1: 예. 그러면서 이제처럼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의 이런 증상을 이렇게 개선합니다. 예.
0: 요정으로 먹어야 된다.
1: 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개 요정입니다. 60날이.
0: 아, 60날.
1: 예. 결국 60날 후에는 또 장대표 찾아가시오.
0: 아, 그래라.
1: 예, 예.
0: 아.
1: 예. 그래야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신다.
1: 네.
3: 나도 감라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만성일병이 되나가지고, 속이 더부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르고, 가면서, 배가 짱 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네.
3: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위 쓰리고, 투지 삼에서 꼴꼴이를 자꾸 올라와서 어디 가서 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서 좀 놀다 해도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꼴꼴이 올라오니까 용종상한 게 그리고 혓바닥이 최대하게 저렇게 앉고 결국 변비가 심해가지고 속이 그저 굳어간 게 그저 배에 더불어 간 게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도수 다시 하고 런칭망제를 이거는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용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3: 소화가 아이디고 위 아픈 미술이 이래도 증상도 해결되고 속이 더불어 가고 위 쓰리 미술에 밥 먹으면 배가 짱아 미술이 그러던 것도 나사지고 우선 먼저 꼴꼴이 자꾸만 올라와서 용밀만 스럽던 게 그게 완전히 이제는 꼴꼴이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혓바닥이 세태한 것도 이제는 차가 잘 될까 그러니지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가더나 밥맛이 돌아오면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변비가 해결되니까 배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몸이 영 가벼운 게 영 좋지 않습니까?
1: 예, 예.
3: 막 이렇게 위 아파서 미네 먹지 못하고 이러던 게 잘 먹고 이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사는 멋이 있는 것 같아. 결국 식은땀이 자꾸만 나던 게 식은땀도 아이 나고 이렇습니다.
1: 예.
3: 예, 이렇게 위장도 이렇게 좋으니까 요즘 활동도 있고 하다니까 계속 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다 났을 때까지.
1: 예, 이 조주 다시는 오래된 위병 치료하고 소화도 교양을 치료하는 국가 기술 특허가 있는 약품입니다. 예.
3: 그러지.

0: 진례 용이할 것도 됩니까?
1: 그리고 망주가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위장도에 그 오랫동안 남아있던 독소까지 다 제거해주면서 이 그 국부적인 부위에 좀 내막이 손상받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다 같이 치료합니다. 예.
0: 아, 그러길래 나는 이전 오라미피 돼가지고 용코상에 했는데 많이 나서서 정말 팔 것 같습니다.
1: 예, 오라미병님은 이 조조 다시 하고 망주가 맞습니다. 예, 쓰시면서 예, 수시로 듣길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내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하나 더 문의하겠죠.
1: 네.
3: 나는 당뇨병 환자인데.
1: 네.
3: 이게 종합지 아마 와 그런지 바닥이가 그런 것들 뭐지 싹 바닥이 터지는 것 같이 터진 네. 아닌데 터지는 것 같은 게 막 이상한 것 같나
1: 부디 사고 그렇죠
3: 예? 예, 이게 대개진 같은 그렇습니다
1: 예.
3: 아이거는 또 앉아서 바닥이 까마치 같은 게 까마치 같은 게 단단하고 고부라든 같은 그렇습니다
1: 예.
3: 이것들은 어쩌는지 내가 궁금해 물어보고
1: 서변이 이렇습니까?
3: 예?
1: 소변은 이렇습니까?
3: 소변은 전면에 검토하는 거 뭐 아무 문제도 없다.
1: 아니, 소변 보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네. 지금 환자분이 발바닥이 증상은 이 말초신경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당뇨병성 말초신경 합병증이고 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 선심 합병증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꼭 통쾌하게 아예 나가면서 이 순환이 안 됩니다. 지금이 혈액 속에 당독이 많으면서 이 말초까지 혈액이 갔다가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 못하면서 그 아래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장약에서 그런 이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 콤파지 기능도 높여주면서 신경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예.
3: 아, 어떤 약이 있습니까?
1: 지금 당뇨병이라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병정도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예. 단순히 딱 그 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예,
1: 예, 이 예. 당뇨병 합병증이란 건 간단하게 한 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3: 예.
1: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3: 예.
1: 그러기
3: 예.
1: 때문에 당뇨 있으면은 또 혈압 파동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지금 간요산저만 높은 게 아니라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예, 저밀도, 지단백도 높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량을 씁니다.
1: 예.
4: 관절이 심하고 연습한 탈수 있어서 걷기 바빴습니다.
1: 예.
4: 친구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해도 낫지 않고 거리를 펴기 힘들었는데 치수의 전주화를 하고 차관을 50인 썼는데 그리 많이 펴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4: 그래 이 약의 효과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1: 네.
4: 그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났을 때 몇 달 더 쓰겠습니다.
1: 예, 얼차완은 전문적으로 이 풍습골병을 치료하는 설상고원의 밀방방제입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관절 질병이 있으면요, 관절 막아서 아프게, 아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죠. 예, 근데 이 관절 질환이 있을 때는 몸의 한기를 먼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증이 멎습니다. 이래 통증이 멎으면은 인대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얼차완이 이런 작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 류쉐완이 또 우대활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이 12통이 1,400원인데 지금 활동료 580원에 드립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했으면 또 더 좋습니다.
4: 예, 약 효과 좋아서 내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0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예,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면은 이 여실금이란 방광염이란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날씨 더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1: 그렇죠. 겨울에만 예. 생기는 게 아니고
4: 예, 네. 겨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습하면은 이 여실금하고 방광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4: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장약으로 지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4: 예, 허즐리뇨환하고 런칭망제를 쓰시면서 또 환자분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한 가지 약을 더 배합한다 할 때에는 효과를 아주 빠르게도 보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여실금이라 할 때에는 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아 나는 이렇게 여실금이 발생하는 거 바라지 않는데 이 소변이 새 나와서 소설 적시는 이런 배뇨 이상을 말합니다.
1: 네.
4: 예,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100분의 40%가 이 여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혹은 위생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가 바로 여실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제 여실금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학회의 정리에 따른다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 불수의 유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하고 역시 여실금과 많이 비교는 되는데 과민성 방광 증상에는 절박뇨하고 빈뇨, 야간뇨 예, 이 증상이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절박뇨하고 여실금이가 포함되는 것이가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역시 여실금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1: 네.
4: 예, 우리 절박뇨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빈뇨는 70대 이상에서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는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야간요.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정황 잘 얘기하고 약을 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예, 리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실금이는 종양이라든가 기타 질환처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실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짜증도 많아지고 또 이 우울증이라든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회 활동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때 치료를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실금이 종류에서 보면은, 예, 스트레스 여실금도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실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절박성 여실금, 그리고 혼합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예, 바로 기침이라든가 좀 크게 웃거나 운동하거나 등 이렇게 되면은 이 복합이가 상승하면서 또 요실금이가 또 소변이 새어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여성 요실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약 100분의 80 내지 90%까지 차지합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라 할 때에는 예, 이제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방광 근육이 수축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러 가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옵니다.
1: 네.
4: 예, 이런 분들은 많이 봤죠. 예, 그리고 방광이 이런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1: 네.
4: 예, 특히 절박성 요실금이는 과민성 방광염이 증상이고 소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청약을 한 많이 썼는데 아이들 때 하던 분들은 예, 듣기를 청약방 찾아오셔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원인은 여전히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우리 인체 질병이 생기면은 인체라 할 때는 상호 영향 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 하면은 좋은 이런 치료 효과를 봅니다.
1: 네.
4: 그리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신하고 출산, 예, 지금 폐경이라든가 모두 요실금이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누구나 이거 피면하기 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 좀 대외다 알레르기 수리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때 치료 아예 하면은 만성으로 됩니다.
1: 네.
4: 예, 그러기 때문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흡연, 예,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도 예, 요실금이 원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 네.
4: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비만이 가중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골반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요실금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하고 급성이 결합이 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우리 요실금이 중의학적 원인은 또 신허증으로 봅니다. 신허하고 허하니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콩팥이가 허하기도 하고 콩팥이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기가 많다.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1: 네.
4: 예, 이 원인은 비뇨 생식이 계통이가 좀 냉하거나 허하다는 이런 뜻이고 약화된 이 비뇨기 생식계통이 주변의 근육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에서는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쥐 그 다음에 엄중한 분들은 창쥐까지 같이 결합해 쓰거나 스류르르와는 같이 쓰거나 이러면 효과가 빨리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당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고마움들이 가득합니다. 친구가 건네준 사탕 하나, 엄마가 안아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식, 그 속에는 모두 감사의 씨앗이 숨어있답니다. 친구들, 본인이 받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 미소가 바로 고마움의 첫 걸음이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음의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고마움들이 꼭 발견될 겁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자연계에는 작고 통통하며 길다란 코에 동글동글한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등에는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가 가득 나있지만 배는 폭신폭신한 털로 덮여있어 더욱 사랑스럽죠. 네, 이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에는 이 귀여운 동물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요. 고슴도치의 몸집이 얼마나 될까요? 몸 길이는 약 15cm 내지 30cm이고 몸무게는 대략 600g 내지 1500g입니다. 고슴도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둥이는 뾰족하고 눈은 비교적 작으며 꼬리는 짧은 편이랍니다. 사지도 가늘고 작아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기만 한데요. 고슴도치의 몸 색깔이 다양하고 서식 지역과 아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 검은색, 흰색, 크림색인데요. 가끔은 이러한 색깔들이 알록달록 섞여있는 고슴도치도 있답니다. 고슴도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는데요. 특히 온대 육지 환경을 좋아합니다.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숲, 초원, 구릉과 관목지대에서 자주 발견이 됐는데요.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교외에서도 고슴도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넓은 농경지, 과수원 등이 포함이 되죠. 이러한 곳들은 모기 자원이 풍부하고 천적의 위협도 적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고슴도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요. 동요 버섯을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아주 온순한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동물을 먼저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죠. 독거 동물인 고슴도치는 조용히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몸에 나 있는 가시를 이용해 방어를 합니다. 고슴도치의 몸에는 특수한 근육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고슴도치는 이 근육들을 수축시켜 몸을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웅크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와 얼굴처럼 부드러운 부분은 안전하게 안쪽으로 감춰지고 바깥쪽은 온통 뾰족뾰족한 가시투성이가 됩니다. 천적들은 이런 고슴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죠. 동료 비둘기야 나라라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가 야행성 동물입니다. 햇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죠. 때문에 낮에는 마른 풀더미나 낙엽 속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먹이를 찾으려 활발히 활동을 한답니다. 고슴도치가 어떤 것을 즐겨 먹을까요? 주로 곤충과 무척주 동물을 먹이로 합니다. 하룻밤에 무려 200g이나 되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해충을 없애주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개미, 어린 새, 새알, 개구리와 도마뱀도 즐겨 먹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슴도치는 과일과 남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고슴도치가 사냥은 어떻게 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동요 내 고향 폭포수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땅속 몇 센티미터 깊이에 숨어있는 벌레까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벌레가 땅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고슴도치가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코에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비교적 긴 코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 코 안에는 무수한 후각 감수기가 빽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코를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기체 농도 차이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벌레가 숨어있는 수평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거랍니다. 그럼 수직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체의 농도와 확산 속도를 통해 고슴도치는 벌레가 얼마나 되는 깊이에 있는지를 계산해 낸답니다. 참 신기하죠? 고슴도치가 바로 이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냄새도 놓치지 않고 모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랍니다. 네, 동요 듣고 계속해 알아볼게요. 동요, 우리는 유쾌한 어린이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난 가시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끔은 가시를 운반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탐스러운 열매나 작은 곤충을 발견했을 때 고슴도치는 모기를 가시에 꽂아서 집에 가져가 먹기도 한답니다. 가시에 꽂힌 열매나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집까지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오늘 우리는 귀여운 동물 고슴도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뾰족뾰족 가시를 등에 지고 밤이 되면 벌레를 잡아먹는 독특한 사냥꾼입니다. 해충을 잡아먹으며 농업 생산에도 든든한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이죠. 고슴도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고슴도치를 함께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뇨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리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령입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구를 주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0: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모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1: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 문예계 축제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총서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월을 주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룡창1호 건물은 한때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었고 때로는 오수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복도가 깨끗하고 공기 중에도 더 이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최초 오수 흡입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작업 현장을 떠납니다. 이는 백천사회구역의 이번 오수 흡입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수 흡입차 한 대가 매번 빨아들이는 오수량은 10톤입니다. 주거단지 주민 호염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도 악취에 시달리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로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 정말 좋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이 층집의 지하실 침수 문제는 열흘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현장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 간의 소통을 거쳐 지속적인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문제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당위석이 풍국입니다.
2: 공수에
1: 급수, 난방, 전력 공급 부문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 알려 모두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층집이 철거 이주 층집이고 로인들과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노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이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게 하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설 작업을 마친 후 파손된 도관이 드러났습니다. 풍옥입니다. 주요 원인은 주민생활 오수 배수관 파손이었는데 총 8개의 도관이 파손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채소를 씻은 물이 모두 지하로 새어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구역에서는 주동적으로 정책 지지를 쟁취했으며 최종적으로 가도에서 대중봉사사업 경비를 이용해 준설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작업을 거쳐 루게로 근 3,000톤의 오수를 뽑아 운반했고 파손된 8개의 도관을 복구해 열흘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던 안전우환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풍욱입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중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고 헛된 공로를 꾀하지 않으며 봉사를 기층에 가져다 주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층 간부와 농업 관련 기구의 가장 진실한 실적권입니다. 일전 농업 종합봉사 활동이 도문시 량수진 덕흠 농업봉사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주문 체결, 기술 강습, 금융 지지, 농업물자 보장, 장비 보급 등 다섯 가지 봉사를 통합해 농촌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착실히 뚫었습니다. 도문시 덕흠 농업봉사중심 총경리 양근광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기술원이 직접 촌과 농가를 찾아 모두에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가르쳐줬고 은행에서도 저금리 대출을 보내와 우리 농민분들이 근심 없이 농사를 짓고 증산 증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난제 원

0: 만의 해결은 전주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전역 관광 열기에 비추어 주 공항국에서는 연변 관광교통 위치 미니 프로그램을 내와 도로 상황 조회, 풍경구 안내, 안전 제시 등 기능을 통합해 루계로 만여 건의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연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성내 통일 처리를 심화해 3급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105개의 통일 처리 지점을 배치해 92가지 민생사항의 구획간 통일 처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빈도 높은 사항 취급 기한을 평균 50% 단축하고 대중의 이동 횟수를 75% 감소시켰으며 20여 가지 업무는 5분 내에 쾌속 취급을 실현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당위 리론학습 중심조가 앞장서서 연구학습을 진행해 전주적으로 중심조 학습 2,136차례, 전문주제 독서반 1,204차례, 3가지 회, 1가지 수업 18,000여차례 펼쳐졌습니다.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시종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삼고 학습 성과를 신속히 대중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가지 대조, 5가지 여부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8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루계로 4가지 기층 심입을 9,100여 차례 전개하고 문제 5,900여 건을 처리해 기층 질이 더욱 온정이 있고 대중의 생활에 더욱 질감 있게 했습니다.
1: 조정역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역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역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역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고되는 량호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위,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받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0: 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 하에 주정협은 습군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망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층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랑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초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형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정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고 부주석인 정운룡입니다. 이는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인 동시에 깊이 있는 홍색 사상 교양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는 계속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신시대 문예 사명을 짊어지며 전주 문예 일꾼들을 단결시켜 초심을 고수하고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연변 특색을 살리고 시대의 정신을 담은 더욱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 문의의 힘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세상을 쓰는 데 문의의 지혜를 기하겠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가

0: 당의 미래 개척에서는 옹성라자 당 및 공청단 회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만조병사 사업에 관한 지시편지를 보내 만조성의와 순시원을 파견해 지방조직이 빈민중예에 심입해 식량을 나누고 관할을 포위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을 협조하고 빈민자위대 조직 건립을 다그치며 무장을 탈취하고 유격대를 건설해 유격근거지를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지시를 관철해 유격대 건설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양림을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동장령을 동만특위 서기로 배치해 항일 무장사업을 통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순 동장령은 동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장령은 12월 16일 연결 옹성라자에서 동만당 및 공청단 적극분자회의를 사회했으며 40여 명의 골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성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동만 지역 당조직이 완비되고 군중조직과 지방 무장 기반이 튼튼한 유리한 형세를 분석 판단해 투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옹성 라자 회의는 당 및 공청단 적극 분자들의 혁명 투지를 고무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했으며 동만 항일 투쟁의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지 항일무장건설, 유격근거지 개척, 항일유격전쟁 전개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1: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조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2025년 덕신 대상구역 소류역 종합치리공사가 근일 주체건설 임무를 마쳤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조치가 락착된 후 대상구역의 종합치리 및 수토류실 통제 면적은 33.2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연간 수자원 리용량은 332만 9천 립방미터 증가해 토양 류실량이 4만 9,900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0: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7월 3일 24시에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 인하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가 시행되면 95호 휘발유 가격이 8원 아래로 떨어져 7원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1: 주 장애인 취업 양성 지도 중심에서 6월 29일 2026년 연변주 장애인 AIGC 디지털 시청각 창의 기술 양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장애인 수강생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죠. 여러분 곁으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계신가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내일은 바로 당의 생일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저희는요, 평범하지만은 위대한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두 분의 여성기층 당원 간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한 분은 18년 동안 사회구역의 구석구석을 지키며 민족단결과 주민들의 작은 소원을 이루어준 좋은 언니, 다른 한 분은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구공 후에 폐기로 농촌을 살린 젊은 당지부석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위한 봉사라는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평범함의 위대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따뜻한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 평범한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치유해주는 사회구역 당위석의 오선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왕청인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의 오선아입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언니, 가장 친근한 사회구역 서기로 불리우는 그녀는 18년간 기층에 뿌리를 내리며 주민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오선아는 왕청인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 겸 주민위원회 주임이며 성14기 인대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일꾼, 전국 노령모범 등 많은 영예를 안았고 올해는 전국 우수 당원 3일꾼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사회구역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오선아 아삭이, 그녀의 진심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왕청인 강북사회구역에는 주민들이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좋은 언니, 좋은 석이, 가장 친근한 사회구역 석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오선아입니다. 오선아는 1972년 5월생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조선족입니다. 2008년부터 오선아는 무려 18년 동안 기층 사회구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평범한 주민위원회 3일꾼에서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회구역 당위석으로 성장을 했죠. 그의 발걸음은 사회구역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샅샅이 살피었고 그 진심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이곳 사회구역의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오선아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가장 생생한 소재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일을 확실히 해내기만 한다면 직무 수행이 빗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표지가 달아해진 17권의 수첩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단 조명이 안켜진다, 일자리를 구해달라, 집으로 약을 배달해달라는 등등 사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의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2천여 명의 주민 연락처와 13개 주민 위챗 그룹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언제든 그와 연락할 수가 있고 그도 일이 생기면 즉시 주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오선아의 지도 아래 사회구역 3일꾼들은 각 가구의 기본 상황을 꿰뚫어 주민들을 위한 살아있는 사전이 되었습니다. 하루 두 번 순찰, 다섯 번 방문 제도를 통해서 자원을 통합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북사회구역은 100여 명의 당원을 동원해서 10만 원에 달하는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작은 소원 200건을 이루어 주었으며 5천여 명에게 봉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 304법이 우리 주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주민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사백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모를 모두 잃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선아는 자발적으로 간병인 역할을 맡아 며칠 동안 병원에서 환자의 일상을 돌보고 각종 수속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어느 한 독거로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에도 오선아는 밤도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직접 간병했습니다. 의료비를 먼저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앞뒤로 뛰어다니며 장애인 등록증 발급과 생활보호 신청 절차까지 도와줬습니다. 이 관할 구역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노인이 오랫동안 문을 닫고 혼자 지내며 매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가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수차례 방문 끝에 마침내 노인의 마음을 열어 그가 다시 사회구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심리적 문제로 성질이 급해진 한 청년이 다른 사람과 충돌한 후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관의 설득이 소용이 없자 그는 문 밖에서 3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청년의 폭력을 휘두르려는 돌발 상황에도 그는 침착하게 달랬고 결국 조정을 통해서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선아의 두툼한 수첩에 적힌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오선아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대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필요하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와야 한다는 것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백구역의 삼일꾼으로서 오선아는 한어와 조선어의 능통한 장점을 살려 지난 18년 동안 총 800여 건의 분쟁을 조율하였고 사소한 일은 동네에서 해결을 하고 갈등은 싹트기 전에 해소한다는 원칙을 진정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오선아는 14기 성 인민대표로 선거되어 당과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뉴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 물이 터져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선아는 즉시 기타 삼일꾼들과 함께 집집마다 물샘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민대표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여 주택도시건설국과 가도의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사백구역으로 초청을 해서 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를 끝에 마침내 책임 부문에서 보수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오선아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수첩은 주민사정기록부가 되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노인들이 식사하기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인대대표 신분으로 해당 부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2023년 성인민대표대회에서 사백구역 내에 주민복지식당을 건립할 때 관해 제안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강북 사백구역 내 주민식당이 사백구역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노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늘 인대대표라는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수년간의 분명한 활동으로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1년 다발성 정맥내 혈관 종양으로 진단을 받아 장기적인 약물 복용과 장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과로를 피하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쁠 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한가해 오면 오히려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세 가족은 55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은 낡은 층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낡은 가구와 병으로 누워 지내며 돌봄이 필요한 시동생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않아 삶의 시련은 일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의 열정을 조금도 꺾지 못했습니다. 2017년 강북사회구역이 설립이 됐을 때 관할 구역 내 소수민족 주민 비율이 32.3%에 달했습니다. 호선아는 당건설의 이익근을 핵심으로 삼아 1345 기층 7위 업무 체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 기타 3립군들을 이끌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3300여 가구 주민의 민족 구성과 특수 요구 사항을 표시한 100가구도를 선수 그려냈습니다. 또한 홍성유 당건설 브랜드를 창설하고 20개 협력기관과 공동자원봉사협의를 체결하도록 추진했으며 당건설 플러스 홍성유 자원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 민족 주민들이 성효씨처럼 똘똘 뭉치도록 하려면 당 조직이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우리조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시 시범사회구역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오소나는 민족단결 시범거리, 홍성유 생활관, 홍성유 문화관으로 구성이 된 한거리 두 개 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홍성유 생활관에는 융합식 식당이 마련되어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주민들이 일상을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유 문화관에서는 한족의 양글춤과 조선족의 농강무가 한 무대에서 공연이 되고 춘년쓰기와 김치탐그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은 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한 춤을 함께 추며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한 명절을 함께 보내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자발적으로 왕청인 홍성유 기증 선전원으로 나섰습니다. 사백구에게 신앙 대강당을 열고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의 언어로 선전을 하며 당의 좋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오선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단결해야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강북사회구역은 연면주 민족단결진보교양기지로 선정이 됐고 오선아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일꾼 칭호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길림성 우수 당사자로 선정이 됐고 지난해에는 전국 노령모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는 전국 우수 당삼립군으로 추천됐으며 전국 노령모범 대표로서 주총공회가 주최한 순회 강연 활동에 여러 차례 참가하여 소박한 말투와 생생한 사례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초심을 지켜온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선아는 18년 동안 변함없는 헌신으로 한 공산당원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해왔습니다. 그의 철의 발은 사회구역의 구석구석을 누비였고 한 주민 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웃 간의 사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무거운 민생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타산에 대해서 제가 한 모든 일은 한 명의 사회구역 서기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더 밝은 사회구역 발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오선아의 이야기는 마치 알찬 성녀 시야처럼 변방 사회구역 발전 속에 깊이 박혀 연변대지에서 민족단결과 기층 사회구역 사회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8년간 변함없는 헌신으로 초심을 지킨 오선아 서기, 그의 이야기는 연변대지 민족단결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선화석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요, 이어서는 고향에 돌아와 향촌 진흥을 이끄는 구공후 여성석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도현 명월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룡천촌에는 한 구공후 여성 청년이 자신의 청춘을 붓으로 땀을 목으로 삼아 농촌 부흥이라는 광활한 화폭 위에 산업이 번창하고 마을이 아름다워지며 농민이 풍요로워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금봉, 용천촌 당지부 서기이자 촌민위원회 주임이며 2021년에는 안도현 및 주임대대표로 선거됐습니다. 백금봉은 대학 졸업 후 도시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용천촌 사상 가장 젊고 고학력 당지부 서기로 선출이 되어 향촌진흥의 길을 주민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백금봉 서기. 그녀는 어떻게 촌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을 부유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금봉은 토박이 용천촌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큰 도시에서 화려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대 도시의 번영과 효율성을 직접 목격했지요. 그러나 고향에 불어닥친 향촌진흥 전략의 바람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발전 기회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쌓은 경험을 고향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그녀는 초민위원회에 들어가 가장 초보적인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실현과 단련을 거치며 그녀는 촌민들의 인정과 신뢰를 하나하나 얻어나갔습니다.

2022년 4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 마을 두 개 위원의 임기 완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백금봉은 압도적인 투표율로 용천 전 사상 가장 젊고 최고 확렬가진 당지부 서기로 선거됐습니다. 취임 후 그녀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향촌 진흥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박한 말은 그대로 그녀의 행동 지침이 되었습니다. 백금봉은 농촌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먼저 전투 요새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신하고 현실에 밀착된 학습 방식을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마당 미팅, 의자 회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의 농업 강화 및 농업 지원 정책을 팟과 논으로 주민들의 마음속으로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용천 전 당지부는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백대 지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당원과 부유한 농가들이 촌 지도부 성으로 양성되고 영입되었습니다. 그녀는 당건설 플러스 향촌진흥 모델을 바탕으로 의령촌촌 발전계획을 직접 세웠습니다. 이는 산업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수입을 늘리고 주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발전 경로를 명확히 그린 것입니다. 백금봉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 조직의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해야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더더욱하게 만들 수가 있지요. 그녀의 인솔하에 용천촌은 마을 공동체 플러스 기업 플러스 농가라는 산업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촌 당지부를 주체로 기업이 주문형 판매를 맡고 농가가 고용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소득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입니다. 백금봉의 마을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주민들을 이끌고 다각화된 산업발전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각계의 지원 아래 룡천촌은 670평방미터나 되는 규모의 전병공장, 8헥타르 규모의 생태쌀 농장, 그리고 모기버섯 재배 회사를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학당구 전병, 빙천쌀, 과연 모기버섯처럼 이름난 특색 브랜드들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계속해서 백금봉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촌에서는 230만 원을 투자하여 전면 공장을 세웠고 촌민 정보강을 공장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현재 전병 생산 공장에서는 하루에 500여 근의 전병이 생산됩니다. 끊임없는 홍보 덕분에 룡천 전병은 북경 상해 천년 같은 대도시에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했고 브랜드 영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민 30여 명이 이 전병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불리기 위해 먹던 전병이 이제는 촌의 부위를 창출하는 황금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용천천은 또 한 번 역사적인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첫 수출 소식입니다. 1500근의 흑미, 대추, 기장 맛 전병이 한국으로 정식 수출된 것입니다. 용천 전병이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백군방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전병은 전통 제작 방법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포장도 특별히 디자인을 했지요. 출시 후에 해외 고객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룡천촌의 또 다른 자랑은 모기버섯 재배 산업입니다. 촌 집체와 촌민 개인이 재배하는 모기버섯은 모두 70만 주머니가 넘습니다. 모기버섯 수확은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이고 생산량은 7만에서 8만 근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군봉은 자신감이 차 말했습니다. 현재 성장세를 보면 또 풍년이 분명합니다. 이 부자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해서 룡천촌은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북경 양광보험그룹의 도움으로 사천 농업과학원과 손을 잡고 분이 1호라는 버섯 신품종을 도입했습니다. 5만 원을 투자해서 만 주머니 버섯을 구입했으며 예상 생산량은 1000근, 시장 가격은 근당 150원 내지 200원입니다. 현재 균종 배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백금봉은 전통 산업을 튼튼히 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천여 평방미터나 되는 태양광 플러스 산업 온실을 건설하여 촌 집체 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했습니다. 촌에서는 지금 태양광 플러스 냉수어 양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그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촌민들을 이끌고 북흥촌 만능의장으로 가서 냉수어 양식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태양광 플러스 거머리 대상은 촌 집체에 5만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룡천촌은 세 개의 회사를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안도현 양광용천식품유한회사, 양광빙천입살생태농장유한회사, 빙천과연모기버섯제품유한회사가 육속 설립되었는데 그중 입살생태농장의 재배면적은 8헥타르에 달합니다. 아울러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후 발전 모식을 탐색을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산업 대상들은 촌과 주변 촌민 50여 명의 취업을 해결했으며 촌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3만 원 가까이로 올리었고 촌 집체 경제 수입은 부단히 증가됐습니다. 의령촌촌 산업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노임은 누계로 500만 원에 달했으며 촌 집체 경제 배당금은 7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합 35가구의 촌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평균 소득을 3만 원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인대 대표인 그녀는 향촌지능 발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촌민들이 시급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였고 촌민들의 생각과 바람, 기대를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했습니다. 백금봉은 매력적인 향촌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마을의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촌의 독특한 장점을 충분히 발굴하여 생태 자원을 발전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특색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촌 집체 경제를 늘리며 특색 농산물 브랜드를 구축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몇 년 내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로부터 토지 소유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간부들을 이끌고 인내심 있게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52억 건에 달하는 각종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골칫거리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의령촌촌이 길림성 민주법제 시범촌 및 문명촌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촌의 미래에 대해서 백금봉은 저는 적극적으로 민의의 귀를 기울이고 대표 직무와 본직 업무를 깊이 융합하며 각종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촌민들의 풍요로움과 촌의 번영, 농촌 문명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며 기청 건설과 기초시설 혁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향촌 진흥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귀양 청년에서 촌 당지부 서기로 현 인민대표에서 주 인민대표로 백금봉은 항상 촌민들이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대표로서 촌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청춘과 땀을 고향 땅에 쏟아부었고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민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증명했습니다. 이 909 여성석의 이야기는 마치 용천촌 전병공장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더 많은 청년들을 향촌진흥이라는 위대한 사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청춘의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청춘을 헛되이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백금봉의 모습이며 새시대 기층의 뿌리를 내린 수많은 청년 투사들의 공통된 서약입니다. 안도현 용천촌 909 당지부석이 백금봉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인대 대표로서 백금봉 서기는 촌민들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건의하며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기초시설 강화를 추진했지요. 152여 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의령촌촌을 길림성 민주법치 시범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춘과 땀을 고향에 쏟아부은 백금봉 서기, 그녀의 약속은 바로 촌민을 위해 일하는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 분의 여성 당원 간부를 만났습니다. 18년 동안 수첩 17권에 주민들의 작은 바람을 하나하나 기록한 오선화 서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병 한 장, 모기버섯 한 주머니, 마음의 미래를 담은 백금봉 서기.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당원으로서의 초심과 인민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터에서도 평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같은 하루가 있습니다.
작은 실체

많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따뜻함이 이웃을 거쳐 마을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알의 석류 알갱이처럼 서로를 품고 함께 익어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한산,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시에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실외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에 노출이 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온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올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달아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요, 인체에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죠.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네.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재천을 담게 되면은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오면서 얼룩이 지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제로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어떤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은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그리고 또 푸짐한 건더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지 않아요?

둘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뽑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 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보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직한, 네, 큼지막한 체계 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랭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고요, 소화를 돕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인 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이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주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번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조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주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진가주는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여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삽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조는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조는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같은의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부를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주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됐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녀가 맡은 촌 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도 수륙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 위번에는 청안촌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연해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주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연해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지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기에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골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예공작위원회를 기반으로 중공연강현의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의 부석이 겸 유객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네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벌을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유격대 근거지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유격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유격대는 중공 5현 중심 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촌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여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양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네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네는 적들의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든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망이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가조는 현성 옆에

우리 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래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분투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쯤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는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몰이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철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때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인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세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침의 소세끼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에 온 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느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녀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의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에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빌리지의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오미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강,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헐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의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폐리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자전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온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폐리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를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0: 세게 돼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00, 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00, 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진단이 납니다. 아, 내 심장이 이상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에 서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저 예,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제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해요.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안 났을 적에 두세 개씩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심폐를 심한 증상.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대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눕던 게 모제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9, 9배달 받자고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이건 보험인데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되게 맥이 없어하고 예, 또 이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이 그 좋은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지금. 60?
3: 예, 50이
0: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에 나면 심장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심장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3: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리는 것처럼 후두 떨리는 게 지금에 그렇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 큰 돌을 올리는 것처럼 아파하는지 좀 이럴 수 없나 제가.
0: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0: 예.
4: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저산이 됐고,
0: 예.
4: 잠이 다 가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이 안 납니다.
0: 아, 예.
4: 대형이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아홉 가구 배달받아서 수사하고 된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 번호 3, 4, 5개 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예,
5: 네.
0: 안녕하세요.
5: 네, 그 집에 저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0: 아,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다. 꿈꾼길은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5: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0: 아, 예.
5: 근데 그 좋은 소식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간다.
0: 아하하하, 예, 예. 그렇죠. 예, 예.
5: 예. 한 아홉 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0: 예, 그렇게 하시오.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5: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게 좋은 소식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6: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청심환을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6: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을 썼는데 어제는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0: 예.
6: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6: 저녁에 가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심률도 지금 정설로 80이 됐습니다.
0: 어, 예, 예,
6: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6: 정직으로 오르내릴 적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6: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국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6: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의 한 곽에게 담에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각을 사시게 되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네. 예,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7: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거니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좋은 청심환이 아홉 통 먹었습니다.
0: 예.
7: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규수하고 오메가 쌈이.
0: 예.
7: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에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0: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7: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깃 쪽으로.
0: 예.
7: 충혈이 되고,
0: 예.
7: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0: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7: 왼쪽이 더 합니다.
0: 아, 예, 예.
7: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구나.
0: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7: 아이 먹습니다.
0: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7: 눈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0: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7: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0: 제 안쪽을 내서 그렇죠.
1: 예.
0: 예. 거기 자꾸 그래. 벌거스름 하고 전반 눈동자가 벌건 건 아니죠?
1: 아니, 눈동자는 아니 그렇습니다.
0: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근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1: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0: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000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1: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죠? 이 약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1: 소원 예.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0: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일 없습니다. 예.
1: 아,
0: 주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1: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0: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1: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지금 그런 건 아닌가?
0: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1: 아, 그래.
0: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나도 됩니다. 예, 예.
1: 아, 예, 알았습니다.
0: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1: 그치, 지금. 정신만으로는
0: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싱, 뜨는 약하고, 그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예 오히려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들 쓰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1: 눈동자 같은데 피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0: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그리고
0: 예, 예.
2: 네.
1: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올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올리 받쳐주는 약. 전장내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린두르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린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조통 협심증이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근입니다. 뭐 4천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의 일

약간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이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중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보유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알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함.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말이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어쩜 만사 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자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척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꼬리를 그 뒷꼬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꼬리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자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환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환 청심치명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제품을 함께 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0: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손을 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뜹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속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루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원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패 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한

0: 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대벌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1: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탁상등 아래 추록에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에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2: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이 보고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구분기를 적게 걷게 된단 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냐?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 기어코 남들이 요구해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무슨 태도란 말이야? 응?
0: 주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는 척 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를 향해 한바탕 화를 낼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꼬물 만큼도 아버지의 화를 돋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리었다.
1: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이 리포트를 다 작성하면은 제가 연구생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동의식은 성대하고도 열렬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또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고팀까지 불러 작업장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늘어세워 북을 치고 춤을 추도록 하여 한다. 의식이 끝난 후 왕덕혜는 추로계를 자신의 사무실로 정해 공손히 차를 건네주었다. 감사의 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로괴는 어물거리며 대꾸를 못했다. 로괴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껏해야 식당에서 삼겹살찜을 대접하면 그만이었다. 왕덕혜는 로괴를 기술 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로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왕덕혜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성근하게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로괴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왕덕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직 탑복하지 않았는데 왕덕혜가 어느새 붉은색 초빙장을 꺼내 진지하게 로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지금부터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로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었다. 그 시각 그는 갑자기 스승 왕도령을 떠올렸고 그 시절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생각했다. 또 대로리, 장이구도 돌이켜보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영예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 부끄러워지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호를 연발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로괴는 아들

가족들과 함께 회사에서 파견한 승용차의 몸을 싣고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랐다. 차가 회사 대문을 나서자 로겐은 그제야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붉은색 초빙 정사를 펼치였다.

0: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보, 미안하지만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장님을 만나봐야겠어. 주로개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다케는 다소 놀랐다. 로개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을 때는 순간 속이 덜컹거리기도 하였다. 적단 말인가? 로개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며칠 동안 고급 호텔에 주숙을 시키고 매일 맛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차를 태워주어 영감탱이가 호강을 할 대로 했소이다. 송풍기 소리는 나의 본업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오? 어? 왕덕혜는 몸을 일으켜 로개를 보다가 다시 눈길을 그의 뒤에는 아들한테로 돌리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강도 문어구에 서서 회장님과 눈빛을 맞추었다. 왕덕혜가 말했다. 주로사부님,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기한 액수입니다. 주로개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걸찮아도 네 놈이 꾸민 일일 거라 짐작을 했다마나 그렇지 않고서야 참. 그는 급히 하던 말을 삼키고 냉큼 아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왕덕혜가 인차 뒤따라 나와 그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적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제기한 이 액수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시작해서 했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소. 나한테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 로개가 등을 돌리며 대꾸를 하였다. 그래도 왕덕혜는 그 수표를 억지로 로개 손에 쥐어주었다. 주로사부님, 어르신이님이 우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이후 매년의 고문비도 이 액수로 지불할 겁니다. 10만, 이것을 고문비라고 합시다. 로개의 그 길쭉한 얼굴이 거무락 푸르락 하더니 나중에는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쳐들고 아들의 그 푹 숙인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1: 너희놈이 애배의 낯장을 다 깎는구나.
0: 그가 욕설을 퍼부었다. 왕덕혜가 얼른 로개를 말리었다.
2: 주로사부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드님이 경제 타산이 밝은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 바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0: 로개의 눈이 금세 반짝 빛났다. 그는 돌연 두 손으로 왕덕혜의 두툼한 오른손을 쥐어잡았다.
1: 회장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마는 회장님,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3: 네, 저 어리석은 아들놈을 회사에 받아주어 송풍기 수리를 하게 하면 어떠소? 내가 저놈이 스승이 되겠어.
0: 왕덕혜는 뜻밖인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엄숙한 표정을 보이었다.
2: 주로사부님, 그 말씀이 정말이시죠?
0: 주로개가 큰 소리로 말했다.
1: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요?
0: 왕덕혜는 당장에서 시원스레 대답을 내놓았다.
2: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송풍기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0: 추수는 일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는 듯한 눈길이 닿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덕혜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은강에게 분부하였다.
4: 원주임, 주로사부님께서 안심하게끔 지금 곧바로 소초를 데리고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오. 그가 송풍기 정비를 하게

0: 싫다면은 그대로 시키고 싫다면은 다른 일을 고르게 해줘. 우리 회사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요. 아무튼 주로 사부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무조건 받겠어.
1: 그 말에 로겐은 멍하니 선 채로 굳어지었다. 손에 쥔 수표가 바닥에 흘러떨어지었다. 로겐은 한다름의 신체가 웅장한 왕덕회를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괴이었다.
2: 회장님, 이번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어. 내가 수리한 송풍기에 10배가 넘는 신세를 말이오.
1: 사실 그 시각 추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는 이 회사에 와서 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더욱이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회장님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청을 수용하고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신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를 감동과 더불어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그도 이렇게 주목받고 중용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들을 거절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새벽까지 잔업을 하면서 삼겹살찜과 군침 도는 만두 두 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지는 가늠이 안 갔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은강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사수속을 밟으러 이끌었다. 주로교는 홀로 회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도 기뻤다. 그는 고희에 가까운 나이에도 운명의 신이 그에게 영광의 시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년에 흘린 땀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년에 한 노력은 모두 보람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일자리까지 해결한 것이었다. 여지껏 이 예비를 시답잖게 보았지만은 이번 걸음에 그가 하찮아하던 증서와 상장들이 결코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물론 뭐니뭐니 해도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마누라 양춘에게 알려야 하였다.

소설 귀신 로괴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고려당 무덤터, 거북바위와 자라바위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유히 흐르는 압록강 중류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우뚝 솟은 칠성산 기슭에 이르면 먼 옆쪽에 죽은 사람을 묻은 뼈가 군데군데 있음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수두룩한 무덤대를 고래장 무덤터라고 부른답니다. 먼 옛날의 은혜에 어느 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억대와 같은 사나이와 키 작은 사나이가 압록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기슭이 수림 속에서 구명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습니다. 두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의 길을 광고했습니다. 분명 살려달라는 구명소리인데 웬 일이 생겼을까? 키 작은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대낮에 구원을 청하는 걸 보니 필경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요. 억대우 사나이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도적무리가 길을 막고 행객이 뇌물 빼앗은 것이 아닐까? 이 고장에 도적무리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 우리 빨리 가보자고. 두 사나이는 구명소리가 난 수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렴 속에 들어가 보니 깊숙한 구렁이 웬 로인 한 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 이 로인을 끌어올리자고.

0: 덕대구 산하회가 말했습니다. 도 산하인 연원론을 구덩이에서 겨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엎드려 감사를 올렸습니다. 도 산하회가 늙은이를 살펴보니 연세는 칠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틀이나 굶고 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산하회들한테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좀 요기하세요. 억대우 산하회가 품속에서 구운 감자 몇 개를 꺼내 로인한테 드렸습니다. 마치도 개 눈 감춰지 구운 감자를 자시고 난 로인은 도 산하회한테 불행한 사정을 터놓았습니다.
1: 네, 노인이에게 어떤 불행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0: 네,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자식은 년세가 고령인 로인이나 병든 로인을 쪽지게 지어서 사전에 파는 구덩이에 내버려 두고 며칠 먹을 생사를 얼마쯤 남겨준답니다. 며칠 후 로인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뒤 광중에 파묻고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로인이 반신불수가 되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 구덩이에다 두고 갔는데 며칠 쌀을 먹을 생사를 다 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로인은 두 눈을 펀히 뜨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다 보니 그야말로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구덩이에서 나오다니 반신불수 몸이라 가진 애를 쓰다 못해 죽기 전에 구명을 청했던 것입니다. 로인님은 어느 마을에 계십니까? 억대의 그 산하회가 물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동네가 있지요. 이 늙은이 그 동네에서 살지요. 로인이 대답이었습니다. 로인님, 우리는 그 동네로 간 길이 옵니다. 동네에 사는 박세라는 로인을 아십니까? 그 말에, 아니 박세라니 임자네들 이 늙은이를 찾는구려. 로인은 저기 이와저 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로인님이 박세입니까? 참 하느님께서 정녕 로인님을 만나기 우리를 도와줬군요. 도 산하는 너무도 뜻밖이란 데서 로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1: 네, 길을 가던 두 사나이가 구해준 노인이 바로 박세 노인이었네요.
0: 예, 박세 노인은 두 사나이를 쳐다보면서 헌데 임자네들은 다 죽어 귀신이 되어가는 이 늙은이를 찾는다니 웬 말인가 하고 로인이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여러 가지 날짐승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처럼 만나뵈러 찾아온 길이 옵니다. 키 작은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이 늙은이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많이 길러보았다. 아는 것이 많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임자들은 그 어떤 새를 알려고 시골까지 찾아가는 길이 온지. 그 말이 그런데 그 새 이름도 모르고 또한 어떤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그냥 쩍쩍 울림 하고 있지요. 억대고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로인님한테 이야기 올리자면 길지요. 키 작은 사나이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0: 예, 당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지 못함을 느낀 이후 나라는 늘 그 고려를 없인 여기고 기회를 엿봤다가 쳐서 없애버리자고 노리는 중 바로 며칠 전 그 나라 두 대신 키나 생김새가 똑같은 북색 암말 두필과 새 조롱까지 가지고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필이 말 중에서 대체 어느 말이 의미 말인가를 알아맞추라.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고구려에 인자가 없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 나라를 쳐서 없애치우겠노라. 두 대신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허나 나라가 약하다 보니 여러 대신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이웃 나라 대신들이 낸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다고 속으로 다졌을 뿐 한다 하는 마부들을 청해다 어미말을 가려내려 했지만 두 말이 이빨이 같은 자가 발 두께도 신통이 같은 지라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똑같이 생긴 말을 놓고 어미와 새끼를 가리라고 하니 참으로 딱하군요.
0: 예, 그래서 왕위령을 받은 대신들은 방문을 내붙였습니다. 내 용즉 두 암말 중에서 어미 말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후한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내붙인 이튿날 왕궁에는 웬 로인이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방문을 보았습니다. 가히 어미 말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찾아온 로인이 자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한테 어미 말을 가려내는 외방이 있다고. 어떤 대신들은 매우 기뻐했고 어떤 대신은 이 늙은이가 후한상이나 욕심나서 왔겠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대신들은 이 늙은이 로망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불생나는 두 암말을 보고 난 로인은 이 말들을 이틀만 굶기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로인의 말대로 두 말을 이틀 동안 굶기었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 로인은 삶은 노란 콩 유물에 섞어서 구이에 쏟아놓았습니다.
1: 네, 그런 방법으로 어미말과 새끼말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0: 예, 그때 이틀 날

0: 그래서 배고픈지라 두 필 말은 만나는 삶은 콩을 섞은 유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말 한 필은 유물을 개걸스레 먹었지만 다른 한 필의 말은 옆에서 유물을 먹는데 하면서 두둥이로 마신 노란 콩 옆에 말한테 떠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로는 유물을 별로 먹지 않은 말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의미 말이옵니다. 로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안께서는 그 의미 말이란 그 리우를 말씀하시오. 나라의 대신이 로안한테 물었습니다. 그 리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 새끼를 절대 뉘어하지 않는 법이 마음이옵니다. 방금 보셨지만 비록 이 두 필의 말은 이틀 동안 굶었지만 그래도 제가 의미라고 마시는 유물도 별로 먹지 않고 새끼한테 밀어주면서 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새끼를 구하는 데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피차 일반이옵니다. 로이는 조리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묘한 방법으로 가려낸 거죠?
0: 네. 그러다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입만 쩝쩝하실 뿐 아무런 반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왕은 대신들한테 분부하여 방문에 쓰여진 대로 로이한테 후한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로이는 대신들한테 한 가지 청탁을 올렸습니다. 대왕님들, 나라가 남한테 읍심당하여 대세로 위태로 때 조정리 백관들이나 시골이 서민들이나 지어 거의 죽어가는 늙은을 막느라고 나라를 돕자는 그 마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탁은 온 나라로부터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내버려 굶게 하는 고려장 풍속을 피하였으면 백골 난망이었소이다. 그 말에 로이님 상감 마먹게 글을 올려보겠나이다. 대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고구려 나라의 늙은이 마저 만만치 않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이후 나라 대신들이 이번에는 가지고 온 그 새 조롱을 고구려 대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조롱 안에 한 쌍이 새가 있었는데 쩍쩍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한 쌍이 새가 자주 울고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길러달라. 만약 그동안에 죽으면 응이 말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치겠노라. 이후 나라 대신들은 또 한 번 고구려를 또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미 말을 가려낸 로이는 자기는 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은 즉 아무 마을이 박새라는 로이를 찾아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 대신들 박새 찾으러 두 사람을 시골에 내려보내어 박새 로인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1: 네, 원래 그런 연유로 박새 노인을 찾게 된 것이었군요. 네,
0: 그런데 일을 안 되려고 그런지 조정이 령을 받고 시골로 가던 두 사나이가 글쎄 고려장터에 거기서 굶어서 죽어가는 박사로인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나이는 박사로인을 번갈아 우면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언제 박사로인을 모시고 돌아오겠는가를 안달복달하던 조정 대신들은 두 사나이가 로인을 얻고자 무등 기뻐했습니다. 로인장께서 이 새를 받으시오. 이 새는 여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대신들은 새 조롱을 박사로인한테 내밀었습니다. 한창 조롱하니 한 쌍이 새를 보고는 박사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는 틀림없는 동박새라는 새인데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그저 즐겨 먹는 것이 소같이 처마 밑에 그물을 치고 있는 거미줄과 거미를 잘 먹지요. 또한 꿀도 먹지요. 그 대신들이 사체에 사람을 띄워 소갓집이 처마 밑에 울기설기 엉킨 거미줄과 그 속에 달려있는 거미며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들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먹이니 새한테 그 둘이 동박새는 그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한쌍이 동박새는 포도득 거리면서 재롱까지 또 부렸습니다.
1: 네, 박새 노인이 실천 속에서 얻은 경험으로 제껏 알아맞혔네요.
0: 예, 며칠 후 꼭 죽었으려니 짐작했던 동박새가 살아서 지저귀는 것을 본 이후 나라 대신들 그제야 머리를 수그리면서 한탄했습니다. 이 나라에 인자가 없다고 의심여겼던 큰일 나겠네. 고구려 대신들은 너무도 기뻐서 박사로인한테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어찌하여 날짐승이 되어 그토록 화안이 끼도록 보고 있습니까? 그 말에 글쎄 박사라는 소인이 별명을 들어도 알 수 있지요. 소인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붙잡아 기르는 것을 무척 즐겼지요. 날짐승을 기르면서 새들마다 먹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박사로인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겁을 더럽게 먹었다는 것을 듣고 난 왕은 박새로인한테 또 후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1: 네, 박새노인이 왕에게서 후한 상금을 탔군요.
0: 예, 왕은 계속하여 박새로인을 보고 무슨 요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사람이 늙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죽기 전에 내버려 굶어 죽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지요. 황차 나라

그러 노인들이 오래 산다 하여 나라가 크게 해들 이런 어깨에 늙은이들도 태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폐하께서 성질을 내리시고 고려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박세론이 임금께 절절한 청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의 위세를 돋구어서 이 나라의 대신들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노인들이 크나큰 공로이니 지금부터 인간이 전해 내려온 고려당 풍속을 철저히 폐함을 이 왕이 선포하노라. 고려국 왕은 이렇게 온 나라에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나라에서는 고려당 풍속을 폐해버리니 마을 백성들은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고 고려당 무덤터만 쓸쓸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0: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맛좋은 물고기와 개가 흔하다고 세상에 소문이 파다한 압록강 중류 남쪽안과 북쪽안에는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계절에 따라 올라오는 바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그물을 노려 강고기를 잘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지어 엄동설안에도 얼음을 끄고 교묘하게 물고기나 개를 잡았는데 그야말로 어부들이 재간 제 나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모여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강남과 강북이 두 그 어부 동네의 욕심쟁이 두 부사가 드난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부사는 각자의 동네로 이사를 오자마자 가난한 어부들이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물고기를 못 잡게 했군요.
0: 예, 한 것은 이 두 부사의 말에 따르면 땅도 내 땅이요, 산도 내 산이요, 지어 강물도 내 강물이라 강물에 사는 물고기도 내 물고기여서 그 누구도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마을에 사는 리서방이 밤중에 몰래 부다 몰래 그물을 내려 황어와 숭어를 얼마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간벽이 없다더니 리서방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소문이 그만 부다놈이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다놈은 두 마름을 앞세워가지고 리서방의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리서방이 있느냐? 문 밖으로 나오느라. 부다는 거들음을 피우며 리서방한테 네, 그 리서방의 저 지문을 개화장으로 두드렸습니다. 네, 대감님께서 어떻게 루추한 저희 집으로 몽소 찾아왔었습니까? 급해 맞은 리서방이 맨발바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담도 크다. 한밤중에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다니. 이놈아, 그래, 이 어르신님이 물고기는 마음대로 도둑질 오는 줄로 아느냐? 응? 부자놈은 눈을 부릅뜨고 독사를 피웠습니다. 대감님, 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몇 마리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대감님께 비나이다.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리서방이 부자놈한테 빌었습니다. 그래, 몇 마리를... 물고기도 우리 집 대감님이 허가 없이 잡지 못한다는 걸 모르느냐? 마름이 리서방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놈아, 그래 아직도 웬 변명이냐? 오늘 이놈한테 내 맛을 단단히 보여줘라. 부자놈이 마름한테 말했습니다. 두 마름은 리서방을 나무에 달아매고 한바탕 매질을 하였습니다.
1: 네, 리서방이 애매하게 매를 맞았군요.
0: 예, 리서방이 아우성설에 동네방네 이웃들이 모여왔습니다. 대감님, 불쌍한 리서방을 용서하세요. 리서방도 먹을 것이 없어 굶다못해 한 것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요? 이어서 대감님 제발 비옵니다. 저희 남편을 용서하세요. 두 번 다시 강가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졌으니까요. 너그럽게 처사해 줍시다. 이곳에 밭으로 갔다가 뒤늦게야 달려온 리서방이 아내도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자놈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리서방한테 더는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듣거라. 이 누구든 이 어른신의 윤화가 없이는 함부로 강가에 못 나간다. 만약 웬놈이 마음대로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꼬리라도 다치다간 이 리서방 놈이 꼬락서리가 된다는 걸 알아둬라. 부자놈은 이렇게 실컷 행패를 부리며 가난한 동네 사람들한테 얼음차까지 놓고는 내놓으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에구, 에구, 저 놈을...

0: 지금 지 날벼락 채갈 것이지. 염라 대원 다 굶어 죽은 어째서 저놈을 잡아가지 않는고 참 모를 일이군. 너 이 부산놈아 구차한 사람을 너무 억척이지 말아라. 네 놈도 끝장 날 때가 있을 거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부자놈을 욕하곤 하였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부자놈을 한없이 증오하는군요.
0: 네, 부자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굴었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도 알록이 생기곤 하여 서로 물어뜯곤 하였습니다. 푸르른 압록강의 한 보락을 기산으로 두 부자는 서로 상대편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는가 하여 눈에 쌍불을 켜서 살피곤 했습니다. 일단 대방이 자기 지역에 지역을 범하면 맞서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잔풍한 어느 날 강북에 사는 부자가 몇몇 어부를 데리고 물고기 잡으려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왔습니다. 언제나 남이 떡이 더 크다고 생각해온 강북 부자가 남쪽을 살펴보니 물고기떼가 남쪽으로 향해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얘라, 네 지역이고 뭐고 물고기를 먼저 잡는 것이 임자지 별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 강북이 부자놈은 어부들대로 강남 쪽으로 썩 당하면서 물고기 그물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욕심이 많네요.
0: 예, 원체 그 물고기란 떼를 지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이쪽에 왔다 강 저쪽에 갔다 하면서 이동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강남 쪽에 많이 모여갔던 것입니다. 하, 오늘은 운세가 대단히 좋은 걸 그 빨리 손을 놀려서 그물을 당겨 올려라. 맨바로 물고기 떼를 만났다고 그 생각한 강부자는 흐뭇해서 어부들한테 분배했습니다. 이면수, 야래, 려너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물고기와 개, 자라까지 그물이 가득 걸려 올려왔습니다. 좀 빨리 손을 놀려라. 건너쪽 놈이 나타나겠다. 강북부자는 연식 저 사람들을 재촉하였습니다.
1: 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으니 빨리 도망쳐야겠죠?
0: 네, 강북부자 일행이 금방 그 물고기 그물을 걷어 올리고 배머리를 돌리려 한 뒤 강남쪽 언덕에 몇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과역하기로 짝이 없는 놈이로다. 개를 때려도 주인은 낯을 보고 때리라고 해서 내 지역에 달려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냐. 그 잡은 물고기를 몽땅 이리 가져오너라. 강남 부자가 개화장을 휘두르며 큰 호령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찌겠지? 내 쪽 켜내 있던 물고기떼가 이쪽으로 왔기에 고기떼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와 잡아가는 게 내 놈과 그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실없는 소리를 작작 제쳐라. 강북 부자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빨리 노을 저으라고 손신용을 했습니다. 그쪽 물고기떼가 내 쪽으로 건너왔으니 그것은 두말 없이 내 것이야. 백주의 남의 유혹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고약한 네 놈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자, 빨리 배에 올라 저 놈들을 붙잡아서 물고기를 몽땅 빼앗아내라. 강남 부자는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안 될 터주 생터주를 부리지 말고 고스란히 돌아가라. 이 어르신님은 돌아간다. 그러다 빨리 너를 저 도둑놈들을 몽땅 잡아라. 강남 부자는 고래고래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1: 네, 강남 부자가 약이 올랐군요.
0: 예, 하지만 재빨리 너를 저 달아난 강남 부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너희 도둑놈아 내 류역에와 물고기를 도둑질해 갔으니 훗날 두고 볼 테다. 강남 부자는 이렇게 욕을 퍼부은 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강북 부자의 마름인 강변에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지난밤에 누군가가 몇 척이 물고기 자위 배를 부셔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급급히 달려가서 부자한테 말했습니다. 대감님, 어쩌려게 웬 놈이 달려들어서 배를 몽땅 못쓰게 부셔놓았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강북 부자, 뭐야? 다음도 큰 놈이로다. 내 물고기 잡이 배를 부셔놓았다니. 라고 하면서 옷도 바로 입지 못한 채 마름을 따라 허겁지겁 강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살펴보니 과연 몇 척이 물고기 그 배는 쓸데없게 파손되었습니다.
1: 네, 강남 부자가 한 소행이었을까요?
0: 네, 너무도 기가 막힌 강북 부자는 그만 자리에 불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놈들은 몽땅 밥통들이다. 내 척이 고기잡이 배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다니. 내 놈들은 아무 때도 쓸모없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내 고기배 저 고기잡이 배야. 강북부자는 이렇게 랭가슴만 알았습니다. 강북부자는 이렇게 나와서 감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한 그 다름 아닌 강남부 그 부자놈이 자기 류에서 물고기를 잡아갔다고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란 걸 진작 점찍었지만 속담에 이런 것처럼 도둑놈은 앞으로 잡으랬다고 근거 없이 무턱대고 그놈과 시비를 걸었다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쪽을 바라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기만

0: 했습니다. 고현놈, 이 어르신님은 네놈을 두고 보채다. 강북 부자는 강남 부자한테 크게 골탕을 먹은 뒤 보복할 기회만 노리면서 별렸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부자는 캄캄한 밤중이 되자 안개까지 푹 낀 기회를 빌어서 두 마름을 데리고 배에 올라 강남 부자네 동네로 갔습니다. 임자네들은 살금살금 다니며 고깃배를 어디에 두었는가 차다녀 죄다 짚으셔 놓아라. 강북 부자는 두 마름한테 분배했습니다. 시퍼런 도끼를 손에 든 두 마름은 강남 부자의 물고기 잡이 배를 찾아봤지만 배는 한 척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것은 강남 부자는 강북 부자가 몰려 찾아와 안가품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고기 배를 몽땅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대감님, 그놈들은 진작 배들을 감추어 놓아 한 척도 찾아볼 수 없나이다. 이러다 다른 한 마름이 늑다리오 같은 놈이 우리가 건너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허탕을 친 두 마름은 이렇게 부자한테 알렸습니다. 돼지놈, 내가 나한테 큰 해를 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위원이 아니다. 이대로 거저 나와 돌아가지 말아야지. 건너왔던 바 하고는 그놈의 집주에 가서 불이나 질러놓고 오라. 강북 부자는 두 마름한테 이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 소인들이 알겠네다. 두 마름은 살금살금 강남 부자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강남 부자네 집에다 불을 놓으려 하는 거죠.
0: 네, 그런데 마름이 강남 부자네 집에 올라가서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니 큼직한 황동개 몇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놈이 개 때문에 울 안에 못 들어가겠군. 마구간에다 불을 질러 놓자고. 임자의 말이 옳네. 그렇게 하세. 두 마름은 이렇게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난 뒤 마구간에다 불을 지르고 황망히 배에 올라 강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구간에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주세요. 강남 부단이 마름이 마구간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길이 너무도 세차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물을 채워 불을 끊어라 복세판을 이루면서 야단쳤지만 결과 마구간은 물론 안에 있는 몇 마리 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놈이 한 짓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황소야. 강남 부단이 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강남 부자는 통사발 같은 누나를 데려 그렸습니다.
1: 네, 강남 부자도 강북 부자가 한 소행이라는 걸 짐작했겠죠?
0: 예, 며칠 전에 강북에 건너간 쪽배를 몽땅 마사 놓았더니 오늘은 그 놈이 앙심을 품고 한 보복이라고 강남 부자는 점찍했습니다. 그러나 도둑놈을 잡지 못한 상 함부로 그놈과 걸고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강남 부자는 제 가슴만 쥐어뜯고 말았습니다. 속 시원히 안가품을 하고 난 강남 부자였지만 강남 부자가 언제 안가품을 할지 모르는 일이어서 뒤가 늘 경계어 나는지라 매일 저녁 마름을 데리고 압록강간이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곤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부자도 강북 부자 놈이 또 건너오지 않겠는가 하여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남과 강북이 두 부자가 밤낮 대박을 지켜볼 보니 그만 강북 부자와 두 마름은 자라가 되어 바위에 굳어졌고 강남 부자는 거북이 되어 바위돌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강남과 강북 등지에는 고약한 부자가 없다 보니 가난한 어부들은 마음대로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강남 바위를 거북 바위로 불렀고 강북 바위는 자라 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9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병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산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손경철 가수가 부른 토산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산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산국의 매력을 심흉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아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국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M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우대 정책 가운데서는 높게 주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익이라는 걸 떠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드리는데 한 각에 698원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원래 한 각은 뭐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약각을 더 두텁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그러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천이박사 15각에 15각 498원인데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CAMP란 이 기술을 이용해

0: 에서 만들어진 중국 광원의 원샷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아주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가 실험 넣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기회는 우수한 선택으로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연락하시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한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우선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보충해 설명드리고 있던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잔터이라는 다시 말해서 매미 껍질이라 이렇게도 그렇게 매미라고 알죠. 동물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순 어느 한 가지 눈병만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특이한 성분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는 찔레 이 성분이 여기 또 주요한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 뭐 상처열을 쳐주는 심장열, 폐열을 쳐주면서 해결해주는 황련, 황금, 석고, 천화분, 국화 이런 21가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가지 성분 가운데서 당귀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은 부쇄 후어시에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충해주면서 경락을 잘 통식해주는 차원에서 눈에 좋은 피가 들어가서 눈은 아주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피가 들어가면서 눈이 대사 활동 가운데서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이러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명서방에 속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관심병까지 있으면서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혈압이하고 하고 심해하고 맨날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그냥 구멍에다가
0: 예.
2: 그래서 방송 듣고 소리 천이 박사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알리는 게 알립니다. 확실히
0: 너무 알립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2: 이게 많이 나중에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을 때도 한 달을 먹으니까 근데 두 달이 거의 뒤부터 시작하는 알기는 효과 날마다 알릴 때다.
0: 아 그렇죠.
2: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다. 머리 아프지 않고 막 혈압이 엄청 잘 될 때다.
0: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2: 예. 그래 뒷머리 그 한 줄 뻗치면서 막 이렇게 줄 뻗치면 아프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고성 상사 없어졌습니다.
0: 경동맥이 잘 통한다는 예. 걸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2: 예. 예. 가슴이 그냥 눈상 퉁퉁 황황하고 떨리고 숨이 많이 찼댔습니다.
0: 예.
2: 깨던 게 구청사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지금 심혈도 고른다 지금
0: 예.
2: 고르지 않던 게 명 좋습니다. 요즘에는 가슴 좀 편안하고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명 좋습니다. 어디면나 지금
0: 예.
2: 그 머리도 뻥하던 것도 나아지고 여름에는 좋아지고 정신이 그냥 멍하고 하던 것도 좋아지고 기억력이 집도 여기 많이 떨어지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그렇죠. 예, 예. 전희 박사가 1,000명의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중국 예. 광원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먹던 약 중에서 난 최고약 같습니다. 냉대는 최고약입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예. 뇌병하고 심장 치는 제 최고약입니다. 저 먹던 중에서 저 진짜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난 저번에 뭔가 우리 집에 아저씨가 뭔가 우리 집 아저씨도 뭔가 좀 전혀선 비대했으면 세심히 배워받을 때 이 뭔가 홍남광 치료 이렇게 배달 받았어요.
0: 아, 그래서요. 잘 하셨네요. 예.
2: 아, 뭐, 제 이름으로서 안 그래도 또, 나 더 없어요. 못 합니다. 어떤 데 뭐.
0: 아.

0: 아, 그래요?
1: 예, 아, 그, 서로서 아까 시끄럽지 그만니까.
0: 예, 독점하고 있겠네요.
1: 예. 얘기를 제 이름을 또 쌌다고 아이냐 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난 내약 싸면서 나도 대답밖에 했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죠. 예.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물 예. 겁니다. 예, 예.
1: 너무 좋았을 때라 아픈 데도 대학가는 거 삐쳐. 그 두고 빛이 두 개 나고 오면서 그 파란 빛이 빨간 빛이 다 나오거나
0: 그게 지금 예. 인류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자 노벨상까지 예.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아주 예. 우선 뛰어넘는 효과를 보게 되겠으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1: 예, 그 예. 집에 아저씨는 그 배에다 차가보고 오다가면 딱 빛이 비는다 말입니다. 그러거나
0: 예, 그렇죠.
1: 소변도 고르다 매립게다 그래서 예. 나도 오늘 내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예약사면서 진짜 대답받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지금 쉽게 말하자면 무료로 주는데 이런 기회를
1: 예,
0: 이용하지
1: 예,
0: 않고.
1: 오늘 사서,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0: 5, 6천 해야 사는 건데 이번에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선의 박사를 먹습니다. 이거는 한 넉 달가량 먹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하면, 예, 지갑이 도저히 잘 안 되면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예, 정신 흐리멍텅하면서, 예, 항상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예, 지갑과 혈지도 높아가지고서, 예,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약 먹기 시작했는데, 예, 이거는 한 넉 달가량 먹으니까, 되나, 예, 혈지 혈압이 여섯 번에 병원에가 검사를 하니까 되나 많이 내려가고 정상이 됐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예. 예. 그러니까 되나 이 정신하고 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럴
3: 그리고
0: 겁니다.
3: 심장이 예. 안 좋아가지고 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이래면서 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그런데 구성상도 이전에 많이 해결돼가지고 이 예, 잠도 잘 잡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딘디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저기 밤에 뭐 예, 잠을 제대로 밴디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저기 사흘에 한 번씩 변호 받았습니다.
0: 예.
3: 지금은 매일 변호 보니까는 배 푹 꼬시는 것 같은 게 영도 잼과 그리고 소화도 안 되던 게 밴디가 해결되거나 소화도 잘 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0: 변비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예예. 예.
3: 예,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해야 되잖아.
0: 그렇죠.
3: 변비가 해결되니까 배 푹 꼬시는 것 같은 미술이 먹으면 예,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0: 위가 거뜬할 겁니다.
3: 그리고 예, 관절이 특별히 좋았을 때다.
0: 예.
3: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예, 발밑 예, 다리 내리제기면서 예, 골다무에 발밑에 뭐 깐 것 같은 미술이 이러던 게 지금 그 증상이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렇게 더우니까, 나 이번에 또 활동 이용도 했습니다. 예. 15가게, 15가구 주고, 예. 홍광랑, 의료 기계를 준다는 게, 이 기계가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3: 나는 예. 그래, 약은 조금 있는데, 이 약, 기계 욕심나서, 예. 이 기계를 예, 싹 일려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 3시 미러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좋은 선택일 겁니다.
4: 예. 예, 한날 밤에 소변볼라 한 4~6번 댕긴다. 그래 놓고 예, 밤에 쉰 것 같지 않고.
0: 그렇죠.
4: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소변에서 또 이거에 거품이 자꾸 나갔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저기 이 3시 미러로 썼는데, 아, 이게 너무 신기하게 좋습니다. 어떤 그렇죠. 소변볼라 한날밤에 두 번밖에 일을 안 합니다.
0: 예, 예, 예.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신이로가 예, 특수한 그래서, 효과입니다. 예.
4: 예, 이게 세신이로가 남자들이 전혈성염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4: 그리고 이거에 세신이로를 쓰니까 예, 원래 식사를 조금 합니다. 그런 게 아, 밥이 맛있답니다. 예.
0: 여기 포함된 예, 성분들이 우수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4: 예, 그래가나, 예, 식사를 잘하니까, 맥이 나고, 결국에, 이 무릎관절이, 그냥 아프던 게, 무릎관절이 좋아져서, 예, 루팅 내려가기 허라단다, 이게. 뼈를 도와준다 말인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다리 맥이 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혈압조절도 잘 된답니다.
0: 그렇죠.
4: 이거 샀는데.
0: 예. 큰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혈압 재해보면, 130도 아이 됐다. 높은 혈압이 그냥
0: 130도 아이 된다. 그렇지. 예, 그렇죠. 예,

0: 저의 78 이랬을 때
1: 리상적입니다. 리상적인 혈압을
0: 받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세심히로 썼는데 혈압이 정사이 됐지. 또 콩팥도 좋아서 속은 잘 아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아이 보니까 사무 폭자 좋지 맥이 나지. 그다음 무릎 관절도 아이 아프지. 그러지 내 용서한다. 그리고 그래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콩팥이 한 번 망가지면 또 예. 그렇게
1: 돌아오기 바쁩니다.
0: 그거 몇 달 써서는 아이 됩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예 많이 대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예예. 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정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신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예, 신장이 용편한 남다.
1: 그 신노쇠갈에는 이 제품을 많이 능가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이 제품이 좋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이 맥이 나고 난 또 이 코로나 우울증 얼루설이 기관지에 얼루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이것저것 말씀하고 빈가래가 심해가지고 소리.
1: 예.
4: 근데 약을 쓸 때 불지 가서 이내 발자가 되란 말입니다.
1: 예.
4: 근데 이거 먹고 지금 해결돼서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사전차 쏘아 줄어드니까 얘 밤을 배달 잘 자니까 아침에는 정신하고 얘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제가 난 너무 정말 얼마 걷지 못하던 게 지금 잘 걸어 댕기고 예. 시장도 만들 댕기고요. 정말 좋습니다, 양.
1: 네.
4: 저 이렇게 이야기를 먹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 좋으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시시미로를 좀 잡아놨시다.
1: 네.
4: 우리 아저씨가 예, 들려, 썸, 비벼려들이 소변이 자꾸 잘 나가지 않고, 예. 때론 졸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과과병으로 예,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바쁘고, 예. 예, 달아눕기도 바쁘고, 이렇게 고생하고, 예. 내 능력이야, 제가 그런지, 감기를 너무 자주 한다.
1: 예.
4: 그리고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예, 고생하는데, 이 세신으로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아,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세신으로 일단 쓰게 되면 효과성은 아주 곧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정하고 전녹건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특히 이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다른 제품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면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럼 싸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중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긍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빨리 알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콤파지 양을 발의 속도로 도와주게 되어 있고 조혈 功能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노련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초저녁에 자고 새벽쯤 12시 1시 그때 깨나면 새벽을 못 자고 이튿날 아침 머리가 흐리터분한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수면제를 해결하게 되면 노인 치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치매를 미리 풀어주면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유증이 생기고 그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전녹근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는데 다른 처방에는 바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녹혈증하고 전녹근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은 전반이란 녹은 사슴이 근이라는 것은 마른 사슴이 뼈, 살, 내장을 몽땅 씻어서 가루내서 여기에 주요한 성분 가운데 한 가지 성분을 얻어갔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보신정양하는 콤파지를 도와주면서 콤파지 양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술에다 볶아서 말린 이런 제품 자체가 주차월화했습니다. 그런 성분인데 우리 지금 노련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변이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어떤 분들 사흘, 나흘,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한번 변을 본다 분들이 계시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배열약을 써도 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 노폐물의 배출 독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대소변을 통해서 위주로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체외 많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떡 막혀서 오랫동안 변이 통하지 못한다면 우리 배열약을 써도 효과성을 못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해서 많은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콤파지 양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당삼지황, 우술, 숙지황, 저실자 이런 성분들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산약이라든지 토사자라든지 간과 콤파지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늘 인정하는데 심장 공능이 자기 심장을 해서 심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콤파지 좋아야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콤파지 허해서 뭐 심장의 혈을 제때 대관해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의 심장은 든든하기는 커녕 점점 마지막에는 뭐 신부전증 그리고 마지막에 노덕증까지 가게 되면 심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장은 호상 영향을 주면서 호상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토사자라든지 저실자라든지 간을 도와주고 콤파지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니까 눈도 밝아지게 되었고 정신이 나고 후연 역할을 합니다. 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추위를 탄다면 모든 순환이 역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를 타게 되면 혈관이 다 위축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몇십 개를 해낸 사이에 혈액이 갔다 돌아서는 이걸 길을 떡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도 덧붙은 신고 자고 5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추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을 드신 분들은 다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지켜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허망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속내복 벗고 덧붙은 벗고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체질이 바뀌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0: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소화 功能은 아주 중요한 功能입니다. 병원 문안 갔다가 돌았을 때 다시 갔다 온 분한테 문의합니다. 밥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면 식사는 괜찮다고 하죠.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생존하는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는 이걸 도와주는 제품이 저항결한 성분하고 닭근백술 이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 소화공능을 도와줘 복령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능을 아주 충분하게 잘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심지어 후루발한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어느 역할을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성분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1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토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산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쌓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산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황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산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계성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네 개 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었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관양에서 광서 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지르락에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어모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렵,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혼이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설칠 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부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황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랴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계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주왕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큰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주왕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 모자를 쌌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전투 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오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오 앞으로 가려는 듯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주울래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있었다. 그가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주덕과 조울려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려왔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윈세기와 석판 윈세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주황

0: 소비에트 공화국 화폐를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 귀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둘레에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줄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쭉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에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주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주화익,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울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0: 한 간부가 대답했다. 조울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조부수석 동지, 조천산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삭갓다.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조울레는 고개를 숙이었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의 꼬마 호위병 홍국이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이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상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내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백여년 빛나는 여성은 민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광민 가수가 부른 아 당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어선 붉은 길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리는 그 붉은 깃발 아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웅장한 목소리가 어선 붉은 길의 숭고한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당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당의 빛나는 미래를

시대는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것은 바로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새 시대입니다. 노래하자 새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꿈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성룡 가수가 부른 희망찬 새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령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회를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아,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그말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예,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약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맹리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45년이라는 중리, 서의, 조의, 예림상 경험을 갖췄는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맥진을 특별히 잘합니다. 간맥을 통해 가지고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맥진을 통해서 이 환자분이 도대체 어떤 원인을

0: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파악합니다. 파악한 뒤 그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전체관념하고 변두논치 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방이 효과 좋단 말이 되겠죠.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박윤덕 주임은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에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중이 내과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저약에는 만성신염에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당뇨병 선병이라 합니다.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아내과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변비 설사에 만성 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뇌혈관에 관계되는 질병하고 뇌공혈 부족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크게 보게 되면 최쇄라 하는데 결혈성 뇌혈관 질병, 출혈성 뇌혈관 질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혈성 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하나로 노경사이라는데 뇌경색의 단잔식 노체세 화조 상태에 그리고 결혈성 뇌졸중 일명 또 노경스라고도 합니다. 이 노경스를 놓고 본다 할 때 뇌졸중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80% 정도로 차지하는데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아주 급하게 발생하는 뇌혈관 질병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보통 보게 되면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조약에는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부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갑자기 중단되거나 또는 말이죠 혈관이 발열되는 이런 말이죠 원인으로 일으키는 이러한 병증입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것을 말이죠 여러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대략 1,500만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혈관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거기에서도 3분의 1이가 말이죠 우리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말이 되겠죠.
1: 네, 원인이 뭐죠?
0: 중국의 인구도 많고 맞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1: 알겠습니다.
0: 대략 보게 되면 10만 명 중에서 근 300명 정도가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증세가 말이죠.

0: 이 뇌혈관 질병에 속하는가. 하나는 말이죠.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예. 심할 때에는 텐션 뛰자 하늘 땅이 팽팽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예, 교대를 한다게 되면 길을 걸을 때 말이죠. 이런 분들에는 마치도 말이죠. 예, 솜을 밟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예, 차의 맹화에 그러면서 평행을 잡기 바빠합니다. 자꾸만 예,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요시한테 쓰레그름이 납니까? 예, 예, 평행을 잡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운 방면에 또 두통증을 말죠. 동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죠. 예?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음에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말이죠. 급성으로 발전하는 이 뇌졸중으로 고생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요즘 들어서 엉덩이 쪽에 신경통으로 모질 아프고 그 다리에 줄이 붙이면서 붓기고
0: 네.
2: 바깥에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모질 아픕니다.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길태숭이 박윤덕 지금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잠 자지 못해서 박윤덕 주임 치료받자고 오늘 또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길대병원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아, 예, 예. 전에 이제 그 길대병원이 강주민지에서 치료받는 환자인데.
0: 예.
4: 여기 여간에 치료받는다면 이게 무슨 파일, 이 좋아집니다. 이게 어떤 허리도 좀 덜 아프고. 기분이 좋은 듯이 묻어다는 막 당기고.
0: 어이구, 그 좋은 듯이.
4: 아저씨, 아니, 어차피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허리도 말이야, 쓰라고 할까요? 아, 이제 그, 자꾸 당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0: 예.
4: 거기 가서 좀, 힘도 맞고, 그 뭐인가, 좀 약도 띄워자고.
0: 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근데 영도서를 여기서 가면 되죠.
0: 예, 예, 그렇죠. 예, 예.
4: 알았습니다. 예,
0: 예,
4: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대주님 거?
0: 예, 네. 맞습니다.
5: 나 주인이사 약을 고려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약을 써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집안에 딱 맥이 없으면서 계속 이런 사람 한 집에 밖에 나가겠다 치신다. 집안에 예. 맥이 없어서.
0: 예.
5: 주인이사는
0: 예.
5: 좀 이사 보이자고 해야 된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네.
1: 네.
5: 예,
0: 건강하세요. 예.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예. 저는 예, 노공이 살짝 왔는데.
0: 예.
6: 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밤잠도 잘 안 오고 해서 예.
0: 예.
6: 예,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던 것은 좀 괜찮은데
0: 예.
6: 밤잠이 아직도 잘 오지 않아서
0: 예.
6: 오늘 또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짓고 침도 맞고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단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예, 유병 환자입니다.
0: 예.
7: 근데 저, 좀 음식을 이제 어제 나와 먹어가며 점점 이 좀, 그 약을 많이 썼는데 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조그마한 좀 매운 거 먹어도 아이 되고,
0: 예.
7: 배불룩하고 항상 이래가지고.
0: 예.
7: 그런데 지금 그 여기 함부로 지금 저, 연길에 가서 그 길대 그 뭐 방송 듣고 갔다는 말 그래 가서 그 길대병원에 가서 그 이사를 배웠는데 약 첨약을 쓴 게 영 효과 좋다면서 그러지 말고 거기 가봐.

0: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오늘쯤 좀 떠나자 그랬다.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일대병원에 그 뭐 그 이런 것까지 저기 아, 박창호 선생을 찾아가라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1: 예, 예, 있습니다.
0: 예, 그래 예. 오늘쯤 좀 한번 들어가 보자는데 그

0: 지름 넣고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 박윤동 선생님 좀 예약하시오. 저 머니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약 더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우리 아가 예, 곰팡이 나빠서 지가리 예. 영 높았습니다.
0: 예,
3: 저 머니 예, 약 쓴 게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예.
0: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고혈압으로 앓은지 형 오랍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래 예.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예 늘 머리 어지럽습니다.
0: 예.
4: 그리고 예 거기다 그 노공시 부주도 있고 예 노공도 조금 있어가지고 예 기억력도 감퇴되고 무슨 거 하자다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0: 예, 예.
4: 그래가지고 예 요새는 또 예 그 어떻게 이게 날씨도 뭐 이런지 맥도 없고 예 정말 밥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번에 무기 소개로 거기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예 진찰을 받고 정말 약을 깨다 먹었는데 한두 번 깨다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어떤것도
4: 예. 났고 예 지금 밥맛이 올까 예 좀 정신 난다 사람이
0: 그렇죠.
4: 그래서요 예 정말 예, 저 약을 그 돈들 좀 몇 번 더 먹자고 오늘 예 약질러 가자고
0: 예.
4: 예약하자고 전화했어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저는 전번에 박윤동 선생님이 점약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어떤 종화에서 잡습니까?
5: 좀 이렇게 불면증도 있고.
0: 예.
5: 그리고 저 콩팥이 나빠 허리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0: 예.
5: 예, 그런 게 점약 두 줄이 먹었습니다. 이게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또 한번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떠니?
5: 아, 괜찮습니까?
0: 예, 예,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6: 항상 열심히 듣고 또 유명한 박윤덕 선생님도 알고 해서 지금 치료도 잘 받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6: 예, 머리 항상 어지럽고 예, 흐리멍텅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해서 예,
0: 예.
6: 노공시에 부조랍대다.
0: 예, 맞습니다.
6: 예, 박윤덕 선생님이 그 점약 먹었는데 영 좋습니다 지금
0: 예, 예, 예.
6: 그래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약질러 간 날이 돼서 박윤덕 선생님이 예. 예약해 주죠.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반갑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7: 제 동생이가 전풍이 왔는데 엄지고가 마크라기가 통풍 왔는데 지금 손에도 지금 통풍 와가지고
0: 예.
7: 어느 통풍으로 다니면 되겠어요?
0: 수건자를 찾으세요.
7: 수건자?
0: 예. 예. 숙사랑 숙제입니다. 예.
7: 오늘 와? 오늘 네.
0: 예. 예. 어제 오후 다 됩니다. 예.
7: 예.
0: 예.
7: 알았어.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8: 예, 예 저는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인데요. 예, 이게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계속 약 썼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0: 예, 예.
8: 예, 그래 오늘 또 가서 한번 약 지우려고
0: 예.
8: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0: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9: 예, 우리 환자 그 간철수 주인님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9: 허리 다리 아파서 그 침을 맞고 점약 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0: 가자고 저를 연락하자 했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네.
3: 박윤덕 주임을 예약해 봅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나 지금 아픈 데만 한데 매그 잘 보고 용하다니까.
1: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5: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저는 그 전열성염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1: 예,
5: 그 옛날에 중년의 주임이라던 그
1: 박윤덕
5: 교수님, 예, 저번에 봤습니다. 제가 중약을 한국 접었는데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 예약 될 수 있습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 예, 예, 예. 예. 그 박윤덕 저기 교수님 옳지?
1: 예, 맞습니다. 예, 중년에서
5: 체지겠습.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예.
6: 예. 박윤덕 교수님 부탁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저는 예, 이 뇌경색을 해서 예,
1: 예,
6: 아,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팔이 한쪽 팔이 저리고 예,
1: 예,
6: 이래서 저기 뭡니까, 전번 주일에 박윤선 선생님이 그 점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예,
1: 예,
6: 그리고 팔이 저런 것도 좀 덜하고 오늘 좀 약 더 써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6: 예, 됐습...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2: 남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저는 이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저리고 그렇습니다. 게 요즘에는 날씨 탓인지 좀 이렇게 어지러워서 길태중이 수원장이 환자입니다 원래.
1: 예, 예, 예.
7: 예. 게 예, 오늘도 그 선생님께 연결하려고 합니다.
1: 예, 연결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8: 그 박창호춤 이사를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정화입니까?
8: 예, 몇 번 배웠습니다. 오늘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예,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경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하기, 예, 시작하는데 말이죠. 예, 무슨 생각으로, 예, 그 말씀이가 말이죠. 그대로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2: 네.
1: 심할 때에는 아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시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2: 네.
1: 마치 안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무슨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말이죠, 똑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에, 그리고 가장 문제는 말이죠, 운동 장애가 문제입니다. 경락이 되기 때문에 팔다리를 쓸 때마저 맥이 떨어져.

0: 지는 감이 나타나는데, 예? 일단에 더 심해질 때는 말이죠. 예?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아주 그 문제입니다. 예, 펜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뇌졸중이 말이죠. 심할 때는 말이죠. 이식장애가 옵니다. 이식이 모여지거나 아예 말이죠. 혼미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의 여러 선생님들의 이 병증에 대해서 여해가 깊은데 감각장애가 문제입니다. 경각이 되면 말이죠. 팔다리거나 말이죠. 이런 부위가 마비되는 거, 저리고 이런 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말도 또 쏘주어간 지지는 같은 감이 있고 어떤
1: 네,
0: 분들은
1: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그 저는 오래동안 고혈압으로 앓고 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2: 예,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도 해보니까나 노공실부두라고 합니다.
0: 예예. 예.
2: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자꾸 깜빡깜빡 금방송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0: 예.
2: 그리고 아예 와서 전화기 자꾸 여러 번 깨나니까나 소변이 좀 닿는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2: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그 박윤도 선생님께서 이거 잘 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0: 예.
2: 혹시 가볼 수 있겠는가 해서 전화드립니다.
0: 예, 가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오전에
0: 예, 갑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늘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예, 출진하지.
0: 예, 예, 예.
2: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전화 온 분들 분들처럼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 자주로 나타납니다. 아, 당연히 그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20% 정도로 말이죠. 이 뇌공혈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네.
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허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에 공급하는 혈액 공급이가 잘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뇌조직이가 말이죠.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주의력이가 내려갑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1: 네.
0: 방금 말씀한 거 말이죠. 돌아앉으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팔다리를 놀릴 때 말이죠.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피온이라는데 피부 온도가 문제 생겼나 냉해지는 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력이 모여지거나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이런 현상이 있고 또 말이죠. 심장병으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혈실상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말이죠. 뇌공혈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러한 말조의 증세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골관절 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약에는 경추병으로 인해서 초동맥을 압박하면서 이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뇌의 공혈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내가 어째서 머리가 네. 어지럽고 아픈가 이거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령입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구를 추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모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2: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 문예계 축제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룡창1호 건물은 한때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었고 때로는 오수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복도가 깨끗하고 공기 중에도 더 이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제초 오수 흡입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작업 현장을 떠납니다. 이는 백천사회구역에 이번 오수 흡입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수 흡입차 한 대가 매번 빨아들이는 오수량은 10톤입니다. 주거단지 주민 호염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도 악취에 시달리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로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 정말 좋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이 층집의 지하실 침수 문제는 열흘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현장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 간의 소통을 거쳐 지속적인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문제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당위석이 부목입니다.
3: 공수에
2: 급수, 난방, 전력 공급 부문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 알려 모두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층집이 철거 이주 층집이고 로인들과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노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이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게 하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설 작업을 마친 후 파손된 도관이 드러났습니다. 풍목입니다. 주요 원인은 주민생활 오수 배수관 파손이었는데 총 8개의 도관이 파손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채소를 씻은 물이 모두 지하로 새어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구역에서는 주동적으로 정책 지지를 쟁취했으며 최종적으로 가두에서 대중봉사사업 경비를 이용해 준설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작업을 거쳐 루게로 근 3,000톤의 오수를 뽑아 운반했고 파손된 8개의 도관을

0: 복구해 열흘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풍욱입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중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고 헛된 공로를 꾀하지 않으며 봉사를 기층에 가져다 주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층 간부와 농업 관련 기구의 가장 진실한 실적권입니다. 일전 농업 종합봉사 활동이 도문시 량수진 덕흠 농업봉사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주문 체결, 기술 강습, 금융 지지, 농업물자 보장, 장비 보급 등 다섯 가지 봉사를 통합해 농촌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착실히 뚫었습니다. 도문시 덕흠 농업봉사중심 총경리 양근광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기술원이 직접 촌과 농가를 찾아 모두에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가르쳐줬고 은행에서도 저금리 대출을 보내와 우리 농민분들이 근심 없이 농사를 짓고 증산 증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난제의 원만한 해결은 전주에서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전역 관광 열기에 비추어 주 공항국에서는 연변 관광교통 위치 미니 프로그램을 내와 도로 상황 조회, 풍경구 안내, 안전 제시 등 기능을 통합해 루계로 만여 건의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연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성내 통일처리를 심화해 3급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105개의 통일처리 지점을 배치해 92가지 민생사항의 구획간 통일처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빈도 높은 사항 취급 기한을 평균 50% 단축하고 대중의 이동 횟수를 75% 감소시켰으며 20여 가지 업무는 5분 내에 쾌속 취급을 실현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당위 리론학습 중심조가 앞장서서 연구학습을 진행해 전주적으로 중심조 학습 2,136차례, 전문주제 독서반 1,204차례, 3가지 회, 1가지 수업 18,000여차례 펼쳐졌습니다.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시종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삼고 학습 성과를 신속히 대중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가지 대조, 5가지 여부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8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루계로 4가지 기층 심입을 9,100여 차례 전개하고 문제 5,900여 건을 처리해 기층 질이 더욱 온정 있고 대중의 생활에 더욱 질감 있게 했습니다.
1: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협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협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정,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이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이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화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0: 핵심 임무에 초점을 맞춰 직책이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받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영도 하에 주정협은 습군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층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고,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 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낭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초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조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애가 잇따라 울려 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향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0: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해 백년 분토 력정의 경의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 문화예술계 련합회 당주 성원이고 부주석인 정운룡입니다. 이는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인 동시에 깊이 있는 홍색 사상 교양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는 계속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신시대 문예 사명을 짊어지며 전주 문예 일꾼들을 단결시켜 초심을 고수하고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연변 특색을 살리고 시대 정신을 담은 더욱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 문의의 힘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세상을 쓰는 데 문의의 지혜를 기하겠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옹성다자 당 및 공청단 회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만주병사 사업에 관한 지시편지를 보내 만주성의와 순시원을 파견해 지방조직이 빈민중예에 심입해 식량을 나누고 관할을 포위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을 협조하고 빈민자위대 조직 건립을 다그치며 무장을 탈취하고 유격대를 건설해 유격근거지를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지시를 관철해 유격대 건설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양림을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동장령을 동만특위 서기로 배치해 항일 무장사업을 통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순 동장령은 동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장령은 12월 16일 연결 옹성라자에서 동만당 및 공청단 적극분자회의를 사회했으며 40여 명의 골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성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동만 지역 당조직이 완비되고 군중조직과 지방 무장 기반이 튼튼한 유리한 형세를 분석 판단해 투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옹성 라자 회의는 당 및 공청단 적국 분자들의 혁명 투지를 고무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했으며 동만 항일 투쟁의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지 항일무장건설, 유격근거지 개척, 항일유격전쟁 전개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0: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주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2025년 덕신 대상구역 소류역 종합치리 공사가 근일 주체 건설 임무를 마쳤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조치가 락착된 후 대상구역의 종합치리 및 수토류실 통제 면적은 33.2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연간 수자원 리용량은 332만 9천 립방미터 증가해 토양 류실량이 4만 9,900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1: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7월 3일 24시에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 인하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가 시행되면 95호 휘발유 가격이 8원 아래로 떨어져 7원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0: 주 장애인 취업 양성 지도 중심에서 6월 29일 2026년 연변주 장애인 AIGC 디지털 시청각 창의 기술 양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장애인 수강생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 40분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105번째로 맞는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입니다. 새 시대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새 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굳세고 강해졌으며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 속에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왔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과학적인 사상을 낳으며 과학적인 사상은 혁신적인 실천을 이끌어 나갑니다. 습금형 당 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심각한 대답을 주었으며 이는 또한 새 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으로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당중앙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바로 수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띈 위대한 투쟁을 잘하고 온갖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두 개의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해야 한다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하고 걸음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습금형 총서기는 동서부 간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중요 지시를 내리고 민영, 복근, 영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종합하고 활용하며 지역 발전의 조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당의 힘은 조직에서 비롯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부터 5년간의 과도기 그리고 상시화된 정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당중

당의 결책이 내려지면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당과 인민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중화대지의 전면적 초여사회를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자신감 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습금형 총서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고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확립은 당이 새 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2022년 10월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광서대표단 토론에 참석했을 때 새시대의 새로운 로정에서 전당과 전구 여러 민족 인민은 당의 기치 아래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굳게 단합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다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연한 토글 집에서의 질문에 계속 훌륭한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습금형 총서기가 2026년 신년 축사를 할 때 한 이 한마디는 명석한 역사적 자각성과 확고한 역사적 주동성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네 가지 시련과 네 가지 위험의 직면에 있는 만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당중앙은 조항 8가지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추진해 지난날에 막을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그릇된 기풍을 막아내고 단행간 퇴치하기 어려웠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튼튼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창당 100주년을 맞아 습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이 가진 시련을 겪고서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시종일관 당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제했기 때문이다라고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우리 당을 잘 건설하고 강하게 건설해 당이 시종 인민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습금형 총서기는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회답 편지에서 새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새로운 로정에서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다. 새 시대에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전국 각지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매 순간마다 녹아내므로써 군중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올바른 지속권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당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꾸준히 당의 혁신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키며 실무의 정진에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의 성과로 전환시키고 현대화 건설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고문에서 천안문에 이르기까지 작은 홍산에서 거대한 항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떠서서 부유해진 대로부터 강대해지는 대로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시종 영원히 지칠 줄 모르는 정신 상태와 두려움 모르는 분투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아픈 당창근 기념일을 맞아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 특집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이 지켜온 확고한 초심과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발효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애청 바랍니다. 먼저 당창근 기념일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창근 기념일은 1938년 5월 연안에서 제기됐으며 중국 공산당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을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창근일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막스주의가 중국에 빠르게 전파되는데 오사 애국운동을 거치며 막스 레닌주의를 가장 먼저 수용한 혁명 지식인들이 각지에서 공산주의 소조를 잇따라 결성해 막스 레닌주의를 선전하고 노동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제3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도움하에 1921년 7월 각지 공산주의 소조에서는 대표를 파견해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밀정에게 발각돼 회는 절강성 가흥 남호에 있는 한 배로 옮겨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유람선은 중국 혁명사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룬 중대한 사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13명이 참석했는데 전국 각계 57명의 당원을 대표했으며 제3인터내셔널 대표 말린, 홍색 노동자 인터내셔널 대표 니콜스키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당 강령을 채택하고 총서기를 선출해 중국 공산당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하는 통일된 노동자 계급 정당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금형 동제는 상해의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와 가흥 남호의 홍선은 우리 당의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 당은 여기에서 탄생했고 여기에서 출발했으며 여기에서 전국 집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중국 역사 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중국 혁명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1941년에 당종은 제1차 대표대회가 열린 1921년 7월의 첫날인 7월 1일을 당의 생일이자 창근 기념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생한 정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탄생됨으로써 의의가 남다릅니다. 위대한 정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생일은 1970년대 말에야 당사 연구원들이 밝혀냈습니다. 1938년 5월 당중앙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당의 생일을 제기할 때는 당시 연안에 있던 제1차 대표대회 참가자 두 사람의 회상에 근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는 여름이고 날씨가 매우 더웠으며 대략 7월쯤이라고만 기억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토대해 7월 1일을 당의 생일로 정했는데 아주 뜻깊은 날로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일은 기념할 만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선물과 축복은 그가 가진 친족 관계와 우정, 그동안 받은 사랑과 존경을 뜻합니다. 인민을 위한 권력과 정을 나누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 힘쓰는 정당의 생일 축하는 바로 인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당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명절 축사는 항상 당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겼는데, 이는 촛불 앞에서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정당이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정당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는 동시에 당의 미래에 대한 리성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며 자체 활력, 결속력과 전투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최근 몇 년간 당중앙 지도자들은 7일 기간에 여러 차례 중요 연설을 발표해 당 건설과 발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선을 구상해 당의 생일을 더 의의 있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당원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추구할 신념을 찾은 생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리상과 신념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와 리상에서

계속해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간직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관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언제나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추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불굴의 동력이라고 천명하며 이를 당 강령에 넣었습니다. 당이 100여 년 동안 분투에 이룬 위대한 성과는 위대한 창당 정신의 실천적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은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위대한 길을 개척했으며 위대한 사업을 창조하고 위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탁월한 공적을 세워 고금의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루었고 인민과 역사의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 선구자들은 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했으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했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부끄럼 없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건은 천지개벽의 큰 사건으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과정,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미래와 운명, 세계 발전의 추세와 구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로부터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에는 버팀목이 생겼고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여 년에 걸친 분투의 역사는 천지를 개척하고 세상을 바꾼 혁명의 역사이자 감동과 함께 재탄생을 이룬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 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승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역사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자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 계보를 고도로 압축한 결정체입니다. 100여 년에 거친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기성과 품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 정신계보를 형성했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연안 정신, 항미원조 정신,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인공위성 정신, 철인 정신, 뇌봉 정신, 초유록 정신, 홍기구 정신, 홍수 극복 정신, 유엔 우주 비행 정신, 빈곤 탈출 정신, 북경 동계 올림픽 정신 등 일련의 위대한 정신들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정신은 일맥상통하며 시대별로 위대한 창당 정신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질과 취지, 우수한 풍모와 숭고한 품격을 잘 보여주며 당이 지닌 가장 뚜렷한 본질을 깊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대를 이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은 힘없고 약한 모습에서 점차 성장하고 강대해졌으며 인민을 단결시켜 혁명, 건설, 개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

공산당원이 삶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적 토대이자 당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며 굳건히 하는 풍요로운 양분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창당 정신이 형성되고 승화되면서 중국인민은 자각과 자신감, 자강의 기상으로 끊임없이

하고 용감하게 전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할 것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에서 막강한 힘을 얻고 당의 100여 년 분투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삼는다면 당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대적 중림을 힘껏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인 위대한 창당 정신은 공산당원들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 자신감을 다져주었으며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이 지닌 위대한 창조 정신, 분투 정신, 단결 정신, 리상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언제나 당과 국가사 발전을 추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힘입니다. 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길을 개척하고 숭고한 사업을 이뤘으며 눈부신 업적을 세워 고금의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룸으로써 인민과 역사에 만족한 답안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여 년간 걸어온 분투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역사이자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고 계승됐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계보는 당의 100여 년의 분투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홍색 유전자이자 민족 정신과 시대 정신의 핵심이며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힘이자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동력의 원천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전례 없는 사업으로 난관과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대격변이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국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는 한층 막중해지며 앞으로의 길에 위험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이루고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창당 정신이라는 정신적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의 정신을 고양하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그에 담긴 마크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습득해 신념의 토대를 다지고 정신적 갈증을 채우며 사상의 길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의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강력한 정신적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점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당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녹여내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 전략 방침을 견지하며 네 가지 의식을 높이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국가의 대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확립 충성과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것을 가장 확고한 정치 입장, 가장 선명한 정치 방향, 가장 견고한 정치 신념으로 삼고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격히 집행하여 당의 결속력, 전투력과 지도력, 호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는 근본적으로 마크스주의가 옳고 중국화, 시대화된 마크스주의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공산당원의 정치적 영혼이자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정신적 버팀목입니다. 마크스주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원의 본업입니다. 당의 리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광범위한 당원, 특히 지도 간부의 리론 소양을 강화하며 리론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마크스주의 입장,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명석한 리론으로 정치상의 확고함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인민립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립장은 중국 공산당의 근본 정치 립장이며 인민을 위해 일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줄곧 견제해야 할 근본입니다. 중국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초심과 사명은 중국 공산당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동력입니다. 인민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고 인민의 기대를 목표로 하는 것을 엄격한 당 관리의 근본 방향으로 삼고 당을 진정으로 인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혁명 전통에서 숭고함을 깨닫고 홍색 유전자에서 힘을 얻으며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품고 인민을 위해 책임을 가하며 군중을 섬기는 실천 속에서 난관을 헤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이 항상 인민군중과 피를 나누는 유대를 유지하고 영원히 인민군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위대한 창당 정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뚜렷한 품격입니다. 우리 당은 투쟁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반드시 투쟁을 통해 미래를 쟁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역사의 틀을 깨고 벗어나는 것을 자각적으로 실천해 막수주의 정당의 선진성, 순결성, 혁명성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투쟁의식을 강화하고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며 투쟁방향을 정확히 하고 투쟁임무를 명확히 하며 투쟁능력을 높이고 항상 투쟁준비를 갖추며 사악함을 멀리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개의치 않으며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각종 난관과 도전을 힘다해 극복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새 국면을 열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당이 100년을 거치며 빛을 바래지 않고 온갖 시련을 겪으며 활력을 이어가는 정신적 무기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재론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해 당이 항상 시대의 흐름에서 선두에 난관을 헤치는 최전선에 광범한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치줄 모르는 더 높은 기계와 용기를 갖고 멀리 나아가고 영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더욱 잘 고양하고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며 시대의 선두에 용감히 서서 우리는 더욱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해 새롭고 더욱 큰 휘황함을 창조할 것입니다. 오늘 프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105번째로 맞는 당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영원히 반행하며 민심이 한층 단결되고 조국이 영원히 평화롭길 축복합시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